에드워드 엘가 사랑의 인사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안 왕의 첼로 웨란젤쇼의 기타 연주였어요. 이 곡은 성은영님 0779 쓰는 분 또 정현재님이 청하셨던 곡이기도 합니다. 아, 가정음악이에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주세요. 콩 게시판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9310으로 사연 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나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희 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구스타브 히메노와 룩셈부르크 필하모닉 공연을 보고 왔어요. 정말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새삼 하나의 음악회에 콘트라베이스가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날 편성이 좀 콘트라베이스가 많이 들어갔나요? 20대 초반의 마리아 두에니어스 바이올리니스트의 음악 참 아름다웠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박수를 열심히 쳐본 건 처음이에요. 바이올린 앙코르를 여러 번 해줬다고 짧은 선율 들었는데 눈물이 흐를 만큼 감동적이어서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완전 제대로 느끼셨군요 하시면서 마리아 두에니어스 연주 청하셨습니다. 저희가 가정음악에서 보내드린 음악회 선물로 김정희님이 공연장 다녀오셔서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마리아 두에니어스 정말 사진으로만 봤는데 어이구 아이돌인가 싶은 외모 게다가 연주도 수준급이라 아주 관심 받고 있는 스페인의 연주자죠. 오늘 그의 연주 루이스 슈보어의 아다지오 작품 번호 없는 작품 13의 11 골랐습니다. 마리아 두에니아스의 바이올린 폴커 캠프의 하프 연주로 함께 하시죠.

루이스 슈퍼의 아다지오, 작품 번호 없는 작품 13의 11, 마리아 두에냐스의 바이올린, 폴커 캠프의 하프 연주였습니다. 6947 쓰는 분입니다.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신청합니다. 완연한 가을이네요. 서정적인 이 곡을 들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어떤 상처가 있으셨을까요? 그 상처에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 연고를 잘 발라드리길. 타레가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데이빗 러셀의 기타 연주입니다.

타레가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데이비드 러셀의 기타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1930 쓰는 분이에요. 산청에도 가을 분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산청에 계시는군요. 오늘 새벽 5시 첫 차로 사랑하는 둘째 사무엘이 콩쿨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지난 11일에 사연을 주셨는데 늘 맞벌이하는 엄마 아빠는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에요. 고1 어린 나이에 묵묵하게 자기 길을 개척해가는 사무엘에게 힘을 잔뜩 좀 실어주세요. 일하면서도 마음은 서울에 가 있네요 하시면서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1악장을 청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콩쿨에 참여했군요. 혼자 서울에 올라오는 그 길 정말 씩씩하기도 하고 저도 부모 마음이 되면서 아이고 어쩌나 대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콩쿨 잘 치렀나요? 나이는 고1이라고 했는데 참 결과 어땠는지 그 과정은 또 어땠는지 많이 많이 컸을 겁니다. 첼로 협주곡 들으면서 또 사무엘에게 많은 힘을 보내주고 싶어요. 1930 쓰는 분, 또 4124 쓰는 분도 이 곡을 원하셨는데요. 두 분께 차 한 잔과 함께 드보르작 음악도 배달할게요. 첼로 협주곡 비단조 작품 104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야노쉬 스타커의 첼로, 안탈 도라티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 작품 104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야노쉬 스타커가 첼로를 안탈 도라티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음악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음악 그리고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1971년 10월 11일 미국 줄리어드 음악원 강당에 한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우아하게 틀어 올린 머리가 트레이드마크인 그녀. 아무 장식 없이 어깨까지 머리를 늘어뜨렸고요. 화장기 없이 하얗고 창백한 얼굴에 그녀는 오페라 극장을 누비던 전설의 프리마돈나 마리아 칼라스였습니다. 오늘만큼은 스타나 성악가로 온 것이 아니니 박수는 사양하겠다고 말했지만 학생들의 환호성과 박수 멈추지 않았죠. 잠시 후 객석이 조용해지자 한 학생이 무대로 나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의 여주인공 질다의 아리아 카로노메 그리운 그 이름이 끝나자 칼라스는 학생에게 말했어요. 질다는 아주 정열적인 아가씨입니다. 그러니 관객에게 그런 그녀의 성격을 전달해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려면 노래 부르기 전 숨 쉴 때부터 이미 질다가 되어야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프리마돈나가 후배들에게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는 이 시간 칼라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작가 테렌스 맥날리는 이 시간을 모티브 삼아 연극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화려한 무대 위의 스타가 아니라 다정하고 세심한 스승이자 멘토로서 마리아 칼라스의 모습이 드러났던 이 시간 연극의 제목이 되기도 했던 마스터 클래스였습니다. 마스터클래스란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이나 유망주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실전 지도 수업을 뜻하죠. 일반적인 개인 교습과는 다르게 현장을 공개해서 누구나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유명한 거장들이 자신들의 실전 노하우를 직접 전수할 뿐 아니라 마음에 드는 학생을 제자로 발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뛰어난 음악가의 마스터클래스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2005년 1월 피아니스트 다니엘 바렌보임은 미국 시카고 심포니 센터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를 주제로 진행된 이 마스터 클래스에는 랑랑을 비롯해 알레시오 벡스, 데이빗 카두시 등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학생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22살의 젊은 랑랑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3번 열정을 연주했죠. 바렌보임과 랑랑 두 사람이 나란히 피아노 앞에 앉은 모습은 TV를 통해 방송되기도 했어요. 당시 바렌보임은 랑랑의 연주에 대해 칭찬하며 이런 조언을 건넸습니다.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할 때는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색채가 다양하고 특징도 다양한 작품일수록 전략적으로 곡을 생각하는 구조적인 사고가 필요하죠.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마스터클래스였습니다.

마리아 칼라스와 다니엘 바렌보임의 마스터 클래스를 상상하면서 선생님들은 후배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이런 연주를 해보라고 권하지 않았을까. 두 곡 전해드립니다.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가운데 까로 노메, 그리운 그 이름,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 툴리오 세라피니 지휘하는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3번 F단조 작품 57 열정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듣겠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입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3번 F단조 작품 57 열정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2000년 8월 19일 데뷔 리사이틀 50주년 기념 부에노스아이레스 콜론 극장 공연 실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주세페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중에서 그리운 그 이름 가로노메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 툴리오 세라피니 지휘하는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 였습니다. 이번 주 가정음악이 준비한 공연 선물 안내합니다. 에스토니아 국립오케스트라 윗 선우예권 공연이 9월 20일 일요일 부천아트센터와 22일 화요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우리 신윤주의 가정음악 애청자분들은 2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공연에 초대합니다. 22일 음악회에서는 선우예권의 협연으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을 들으실 수 있고요. 올라리 엘츠의 지휘로 베토벤 교향곡 5번과 에스토니아의 작곡가 퇴누 쾨르비츠의 오로라를 위한 찬가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20일 부천아트센터에서는 역시 선우예권 협연으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독일의 고전주의부터 북유럽의 현대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즐기실 수 있는 이번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를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5분 추첨해서 동반 1인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립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플룻계의 두 거장 연주를 이어서 들었네요. 장피에르 랑팔의 플룻 연주로 클로드 볼링의 플룻과 재즈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중에서 바로크 앤 블루 처음 들으신 곡이었습니다.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 막스 헤드기의 더블 베이스, 마르셀 사비아니의 드럼 연주로 함께했고요. 이어서 터키 행진

주인공 마르쉐 알라트르크, 에마뉘엘 바위의 플루트, 제키 테라슨의 피아노, 션 스미스의 더블 베이스, 알리 잭슨의 드럼이었습니다. 악기 편성이 정확하게 같습니다. 플루트, 피아노, 더블 베이스, 드럼. 그런데 곡도 다르고 또 이끈 리더, 연주자들 구성도 달랐죠. 하지만 플루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사랑이다 하면서 듣지 않으셨을까요? 자, 샵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이디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는데요. 세 분의 신청곡 이어서 오늘 들어볼까 합니다. 2581 쓰는 분, 남편과 함께 라 캄파넬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고 하셨고, 5108 쓰는 분, 이면찬의 차이콥스키 4개 음반에 있는 곡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9월이니까 4개 중에서 9월 사냥 어떠신가요? 또 3333, 와, 끝자리 정말 삼삼합니다. 운동을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일주일 중 유일하게 오전 수업이 없는 날 출근 전 점심 도시락 싸려고 두부 유부초밥 만들면서 프라이팬에 두부 수분 날리던 중, 아, 또 식단하시는 운동 선생님, 수분 날리던 중 급 음악 신청합니다. 그 사이에 음악 신청하셨다고요? 이야, 정말 급 신청이네요.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곡 어떤 곡이든 좋다고, 매일 오전 수업으로 이 시간을 온전히 다 듣지는 못하지만 눈 뜨자마자 KBS 클래식 콩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셨어요. 저의 웃음소리, 목소리를 좋아하시는 1인이라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용기 내서 사연 보냈는데 보기 좋게 낙방하여 좀 그랬지만 뭐 괜찮습니다. 낙방이라뇨. 아유, 이런 느낌 받으셨군요. 정말 다 소개하고 싶지만 정말 시간, 음악이 주인공인 음악 프로그램에서 너무 사연을 소개 길게 하면 또 제가 혼나거든요. 우리 애청자분들께. 아, 낙방 아니고요. 저희가 항상 쟁여두고 있습니다. 묵은지 사연으로. 운동도 잘하시고 식단도 잘 챙기시는 우리 멋진 3333 쓰시는 분께 쇼팽 스케르초 2번 조성진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세 곡 이어서 듣죠. 세 분께 커피도 함께 배달합니다. 먼저 리스트,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대연습곡 중에서 3번 라캄파넬라, 레슬리 하워드의 피아노고요. 차이콥스키 4개 중에서 9월 사냥은 이뮨찬의 피아노, 쇼팽 스케르초 2번 B플랫 장조 작품 31 조성진의 피아노입니다.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프란츠 리스트,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대연습곡 중에서 3번 라 캄파넬라, 레슬리 하워드의 피아노였고요. 차이콥스키 4개 중에서 9월 사냥,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 쇼팽의 스케르초 2번, 비플랫 장조 작품 31,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아, 이렇게 피아노 연주 3곡을 몰아서 들으니까 아까 또 플루트 연주 두 곡 몰아서 듣고 아 이것도 좋은데요. 이번에는 이맛 저맛 보시라고 잠시 후 실내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작곡가의 속내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내밀한 음악, 실내악의 정원을 산책하는 목요일입니다. 실내악 정원 오늘 만나볼 음악은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과 비올라,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쾌엘 작품 번호 498, 일명 케겔슈타트입니다.

1786년 한여름 어느 날 모차르트는 무더위를 잊기 위해서 친구들과 공놀이를 시작했어요. 볼링과 비슷하게 공이나 둥근 판을 굴려서 아홉 개의 핀을 쓰러뜨리는 놀이, 구주회 또는 나인핀스라고도 부르는 이 게임을 모차르트와 친구들은 케겔슈타트라고 불렀습니다. 평소에 공을 이용한 각종 유희를 즐겼던 모차르트. 야외에서는 케겔슈타트를 자주 했고요. 실내에서는 당구를 즐겼다고 해요. 1786년 친구들과 케겔슈타트를 즐기는 사이 문득 선율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친구들이 플레이를 하는 동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악보를 꺼내서 음표들을 재빨리 적었죠. 그리고는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공을 굴렸습니다. 친구들도 그런 그의 모습이 뭐 늘 있는 일이라는 듯 아무렇지 않게 공놀이를 계속했고요. 이렇게 케겔슈타트를 즐기는 동안에 작곡한 음악은 클라리넷, 비올라, 그리고 피아노라는 아주 독특한 편성의 삼중주였어요. 공놀이를 즐기면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해서 케겔슈타트 트리오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합니다. 이 곡은 모차르트의 제자이자 후원가였던 프란치스카 자캥에게 헌정됐고요. 그의 집에서 처음 연주됐습니다. 빈 궁정 악단의 클라리넷 연주자이자 모차르트의 절친 안톤 슈타들러가 클라리넷을 맡았고, 작품을 헌정받은 주인공 프란치스카가 피아노를, 또 작곡가의 모차르트는 비올라를 맡아서 멋진 하모니를 선보였습니다. 한편 바이올린 대신 클라리넷이 들어간 이 독특한 트리오 편성은 당시에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조합이었는데요. 모차르트가 특별히 클라리넷을 넣은 건 친구이자 유명한 클라리넷 연주자 안톤 슈타들러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실내악 정원, 클라리넷과 비올라, 피아노를 위해 작곡한 모차르트의 유명한 실내악 케겔슈타트 트리오 쾌일 작품 번호 498 들어보시죠. 1악장 안단테, 2악장 미뉴에토, 3악장 론도입니다. 클라리넷의 마르틴 프레스트, 비올라의 앙뚜안 타메스티, 피아노의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비올라,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E플랫 장조, 쾌일 작품 번호 498, 1악장 안단테, 2악장 미뉴에토, 3악장 론도였습니다. 마르틴 프레스트의 클라리넷, 앙뚜안 타메스트의 비올라, 레이포베 안스네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정말 모차르트의 이 재기발랄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친구들과 놀다가도 선율이 떠오르는데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이 뭐 돌아가는 사이 내 순서가 오기 전에 막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을 만들고 그래서 이 곡에는 케겔슈타트 트리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더 유명하게 됐다는 이야기와 함께 실내악 정원 걸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조제프 칸틀루브의 오베르뉴의 노래 중에서 바일레로, 소프라노 네타니아 다브라스의 음성, 피에르 들라로슈가 이끄는 오케스트라의 연주 남기면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주은이가 현,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오늘 9월 17일은 크리스마스를 딱 100일 앞둔 날이라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던 분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을 고백의 날처럼 특별하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마음을 고백하면 사랑을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기 때문이죠. 아, 로맨틱하네요. 어쩌면 특별한 날이란 달력에 원래부터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다릴 이유 하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00일 뒤에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며 오늘도 오래 기다리고 싶어지는 작은 설렘 하나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차이콥스키의 4개 가운데 12월 크리스마스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린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오프닝 들으시고 임태희님께서 100일의 의미 말씀하셨어요. 미니 닉네임 쓰시는 분 어머나 그래요. 크리스마스 100일 전이라니. 그렇답니다. 공숙경님께서도 오늘부터 딱 100일 뒤면 크리스마스군요. 재밌네요. 수영님 적어주셨어요. 오늘 사랑 고백하시는 분들 모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 저는 뭐 딱히 사랑 고백을 받을 일도 할 일도 없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 설레기도 하지만은 아니 벌써 크리스마스라고 좀 당혹스러운 감정도 들었어요. 왜 이렇게 1년이 금방 지나가는 걸까요? 아, 낭비 없이 매일매일을 살아야 할 텐데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9월 17일 목요일 KBS 음악실 생방송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주성원님께서 오늘은 광복군 창설일이기도 합니다. 순국 선열들께 묵념 적어주셨는데 그렇군요.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며 목숨을 바치셨던 우리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는 하루로 보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KBS 음악실 이제 목요일 코너 현악의 전설 준비할게요.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곧 사람의 이야기라는 말이 있죠. 한국 클래식의 역사를 읽어온 우리의 음악가들을 만나보는 시간, 한국 클래식 인명사전. 이번 달에는 한국 클래식의 전설적인 현악기 연주자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현악의 전설, 오늘은 장한나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1994년, 불과 11살의 나이로 로스트로포비치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혜성처럼 등장했던 첼리스트. 세계 명문악단의 부름을 받는 지휘자. 그리고 지금은 한국 문화예술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행정가이기도 한 장한나의 이야기, 오늘 소개할게요.

지난 4월, 1년 가까이 공석으로 비어있던 서울예술의전당 사장으로 장한나가 임명됐습니다. 1987년 설립 이후 역대 최연소 사장이자 음악인 출신 중에서는 첫 여성 사장입니다. 세계적인 연주자이자 지휘자로서 32년간 활약하며 쌓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리더십, 공연예술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한국 클래식이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인물이라는 것이 임명 이유였죠. 장한나의 임명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덜란드 로열 콘세르테바우 오케스트라의 시즌 개막을 알리는 오프닝 나이트 2026의 지휘를 맡는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불과 며칠 전이었으니까요. 한창 명문 오케스트라들과 지휘 경력을 쌓아가던 시점에 장한나는 파리 관현악단, 함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5월, 6월에 예정된 지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한국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사장 임명장을 받으며 예술의 전당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가까이 열려있는 이 시대를 품는 문화예술의 중심이 되도록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채워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지요. 장한나의 취임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기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세계적인 음악가로 활약하면서도 누구하고나 편안하게 대화하며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특별한 매력이 장한나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특유의 호탕한 웃음처럼 음악을 온몸으로 느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의 모습은 예술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눈물 흘릴 줄 아는 모두의 것임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무대를 뜨겁게 달궜던 그는 지금 예술의 전당 곳곳을 살피고 SNS로 관객과 활발히 소통하며 새로운 변화의 불씨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장한나의 지휘로 두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콘 아니마, 장한나가 지휘하는 카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2014년 9월 7일 런던 로열 엘버트 홀 BBC 프롬스 공연 실황 버전 준비했고요. 이어서 말러의 교향곡 5번 가운데 4악장 아다지에토, 이 곡은 장한나가 지휘하는 트론헤임 교향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2022년 9월 15일 노르웨이 트론헤임 공연 실황 연주입니다.

말러의 교향곡 5번 가운데 4악장 아다지에토 장한나가 지휘하는 트론테임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곡은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5번 중에서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콘 아니마 장한나가 지휘하는 카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모두 실황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2562번 쓰시는 분께서 회사 대선배님 한 분이 클래식 FM을 애청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동지를 만난 느낌이랄까요? 지금도 듣고 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적어주셨습니다. 아, 반가우셨겠어요. 그리고 뭔가 좀 그 선배님이 달리 보이기도 하고 그렇진 않으셨을까요? 친숙한 느낌이 들잖아요. 곳곳에 클래식 FM 숨은 애청자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리고 소현철님, 당시 천재소녀 장한나가 연주하는 명기를 대여해서 쓴다. 그러니 독지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어느덧 이제 예술의 전당 감독까지 사장까지 되었다니 세월이 참 빠르네요. 적어주셨습니다. 홍선주님, 장한나님의 베토벤 교향곡 7번 지휘를 봤는데 얼마나 열정적이었던지 제가 단원이었다면 무척 숨이 찼겠지만 그래도 이런 지휘자를 만난다면 신선하고도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지휘 보신 분들은 압니다. 정말 모든 연주자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다 알 것만 같은 그런 열정적인 지휘를 뽐내는 장한나 마에스트로. 조창현님께서는 장한나 사장님 예당 오케스트라 설립 예산 받아서 오디션 할 거라고 방송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적어주셨어요. 맞아요. 예술의 전당 오케스트라를 창단할 것이고 단원 모집에 위해 전국을 돌며 오디션을 할 예정이다 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너무나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현악의 전설, 서울예술의 전당 최연소 사장이자 세계적인

첼리스트 그리고 지휘자로 활약하고 있는 오늘의 전설 장한나의 이야기 이어갑니다. 1994년 장한나는 파리에서 열린 로스트로포비치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세계 음악계의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재클린 듀프레의 첼로 연주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던 6살 꼬마는 5년 뒤 듀프레처럼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자기 키보다도 더 큰 첼로를 안고 무대에 올랐죠. 그 자리에 있었던 로스트로포비치는 첼로가 홀로 무대에 걸어 올라오는 듯 했다라는 말로 그 순간의 인상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내 나이를 잊을 만큼 풍부하고도 깊은 음악성을 갖춘 소녀에게 강렬한 인상을 받았지요. 그렇게 로스트로포비치는 자신의 마지막 제자로 장한나를 택했습니다. 그는 음악에 대한 가르침 외에도 어린 제자가 너무 연주에만 집중하지 않고 틈날 때마다 친구들과 뛰놀며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지요. 장한나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EMI에서 데뷔 음반을 발표할 때 로스트로포비치는 직접 지휘봉을 잡기도 했습니다. 제자 미샤 마이스키가 몇 차례 지휘를 부탁했을 때는 번번이 거절했던 그였으나 장한나에게만은 예외였지요. 장한나를 아꼈던 건 로스트로포비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샤 마이스키는 1992년 내한 당시 아버지와 함께 자신의 공연을 보러 온 9살 장한나와 인연을 맺고 그때부터 그를 자신의 처음이자 단 하나뿐인 제자로 두었지요. 또 지휘자 로린 마젤은 장한나에게 수시로 집으로 놀러오라라고 전화를 걸며 나이를 넘어선 우정을 나눴고 지휘자 주세페 시노폴리도 그를 깊이 아꼈던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거장들과 줄지어 각별한 인연을 맺을 만큼 특별한 재능을 지녔던 영재 첼리스트 장한나. 모두의 주목을 받던 그는 스승 로스트로포비치의 가르침대로 점차 자신의 폭을 넓혀갔죠. 2001년에는 하버드대 철학과에 입학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음악에만 집중하기도 바쁜 때라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장한나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주었죠. 이후 그의 공연과 음반은 유럽 주요 음악지에서 크게 호평받았고 독일 에코 클래식상 올해 최고의 협주곡 음반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장한나는 영재 첼리스트를 넘어 젊은 거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는데요. 변화를 일으킬 만큼 살아있는 힘, 생기가 가득한 살아있는 감동이 음악의 본질이다 라던 자신의 말을 지켜온 음악가 장한나의 이야기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독일 에코 클래식이 2003년 선정한 올해 최고의 협주곡 음반에서 두 곡 전합니다. 프로코피에프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그중 1악장 안단테, 장한나의 첼로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이어서 역시 프로코피에프의 첼로 소나타 중 2악장 모데라토, 안단테 돌체, 모데라토 프리모, 장한나의 첼로 안토니오 파파노의 피아노 연주 함께 하시죠.

오늘 끝곡은 프로코피에프의 첼로 소나타 가운데 2악장 모데라토, 안단테 돌체, 모데라토 프리모, 장한나의 첼로, 안토니오 파파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앞서 역시 프로코피에프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중 1악장 안단테, 장한나의 첼로,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맛있게 점심 식사하세요.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채소는 냉장고 속에서도 조금만 지나면 시들시들해지기 일쑤죠. 이파리 채소들은 더 그렇습니다. 어떤 셰프가 이렇게 시들해진 채소를 살려내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그 방법 중에는 채소를 얼음물에 30분가량 담가두는 것도 있고요. 시간이 별로 없다면 끓는 물과 찬물을 반반씩 섞어서 50도 정도 되는 물에 2분 정도 넣고 세척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혹은 설탕이나 식초물에 담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속에 담가두면 싱싱해지는 채소들처럼 사람의 마음도 다시 파릇해지고 싱싱해지는 방법이 있겠죠. 지친 마음은 무엇에 담가두면 무엇에 흠뻑 적시면 다시 새로운 이파리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마음을 생생하게 살아나게 만드는 그 방법,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궁금해지네요.

슈베르트의 디포렐레 성어 도이치 550번이었습니다. 카운터 테너 필립 자루스키의 노래와 제롬 디크로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시든 잎채소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방법. 이 방법대로 하면 끝부분이 마르고 시들어버린 잎도 생각보다 금방 되살아나는데요. 샐러드 만들 때 쓰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샐러드는 이렇게 만든다 쳐도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푹 담가질 때 생기를 다시 얻으시나요? 오늘 들려드리는 음악에서도 생기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두 시간 좋은 곡들 마련해 놨습니다. 저는 이제 음악에서 힘을 많이 얻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다시 좀 싱그러워진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은주님은 벌써 목요일입니다. 지친 마음은 생생해서 음악 들으면 싱싱해지죠 하셨고 혜진님도 우리 마음도 음악으로 싱싱하고 생생하게 햇볕 받으면서 산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라라라님은 이번 주 캠핑 다녀오는 길에 생생 클래식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하는 목요일이에요. 보면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로 KBS 클래식 FM 혹은 생생 클래식 검색하시면 이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생생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곡은 비제의 아르레 여인 모음곡 2번 가운데 파스토랄입니다. 정명훈이 지휘하는 바스티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비제 아르레 여인 모음곡 2번 가운데 파스토랄 전원이었습니다. 정명훈이 지휘하는 바스티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유튜브에서 제니님이 날씨가 화창하고 눈부신 목요일입니다. 화창한 비제 곡 잘 즐길게요 하셨고요. 성숙님께서는 숲속에서 생생해지는 것 같다. 용재님께서는 산책과 음악이 도움이 된다 하셨고 상민님은 리프레쉬 생클 스테이 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우리 생클 가족분들은 음악으로 기운을 얻고 또 점심시간에 식사하시고 살짝 이제 거닐기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서 기운을 얻으신다는 이야기가 많네요. 동민님께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몸은 좀 편해졌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부서에서 몸은 좀 고대도 마음이 편한 부서로 옮겼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지 많이 바빠지셨군요. 틈틈이 듣고 그래도 신청곡 신청하고 있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8124번 쓰시는 분 3일 연속 학교에서 생존 수영하느라 힘들었는지 셋째가 학교에서 열난다는 연락을 받고 지금 막 하교시켰습니다. 좋은 음악으로 기운 받아서 상큼발랄 막내 모습으로 돌아와주면 좋겠네요. 유나 얼른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수영 배우느라 힘들었군요. 오늘 푹 쉬고 내일은 신나게 학교 가기를 바랍니다. 아, 이번에도 기운나는 곡일 것 같아요. 4364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곡입니다.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작품 46번 가운데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게리에로입니다. 이차악 펄만의 바이올린과 헤수스 로페스 코보스가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4364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작품 46번 가운데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게리에로 이자학 펄만의 바이올린과 헤수스 로베스 코보스가 지휘하는 뉴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요. 6406번 쓰시는 분이 서울예고 입시곡입니다. 요즘 가는 곳마다 이 곡이 울려 퍼지네요. 어린 나이에 입시 준비하는 입시생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중3이들 힘내라! 아, 얼마나 오랫동안 연습해 왔을까요? 입시곡이 발표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준비하는 우리 예비 음악가들 응원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어린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닌가 님께서는 미국에 사는 11학년 유학생입니다. 모레 미술사 시험이 있어서 밤에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연 씨 목소리 들으면서 공부하니까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집노패드 1번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조만간 듣겠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링님께서는 충남 드론 항공고 음악 수업 중에 라디오 수업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연이 소개될지 궁금하다며 보내보라고 해서 적어봅니다 하셨는데 아 우리 고등학생들 잘 보고 있나요? 네, 우리 실시간 소통하는 음악 방송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이 또 클래식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9487번 쓰시는 분은 여행 다녀오셨군요. 긴 여행을 마치고 생생클래식을 들으니까 더 반갑네요. 여행 초기 시차로 오전 5시부터 들으면서 아침을 맞곤 했습니다. 같이 여행하는 친구에게도 아주 좋은 선물이 됐다고 해요. 지연 씨 목소리 듣고 음악 들으면서 준비하고 나서던 여행은 설렘이 더 컸습니다. 하셨어요.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내 앞에 쌓인 일거리를 하나씩 해나가야 되네요. 오늘 생크리 끝날 때까지는 조금 쉬시고 이제 다시 기운 차려서 또 일상으로 돌아오시죠. 우리 정원님. 이번에는 뱃노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쇼팽의 바카롤 작품 60번이고요.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쇼팽의 팬노래 작품 60번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는데요. 4472번 쓰시는 분, 핸드메이드 공방에서 듣고 있습니다. 새우 열쇠고리 눈 달아서 마무리 지으면서 이 곡 들으니까 찰떡이네요. 셨어요. 귀여운 새우가 완성됐을 것 같은데요. 드래곤 덕님은 저는 남중학생들 급식지도 하고 맞습니다 하셨고, 병필님께서는 산당 산성 숲속 테이블에서 생크를 크게 틀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마음껏 볼륨을 높여서 감상하고 있어요 하셨고, 1119번 쓰시는 분, 생생클래식과 싱싱의 닮은 점을 찾으면서 점심 먹고 있습니다. 청량함으로 나른해지기 쉬운 시간에 기운을 북돋아주는 청각적인 비타민이다 라고 해주셨네요. 그러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비타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3809번 쓰시는 분, 오늘 길에서 여고동창을 50여 년 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방금 헤어지고 생글 듣고 있습니다. 동창들의 기나긴 세월 속에 그때를 추억하면서 깔깔거린 시간이 너무 좋았다고 하셨어요. 또 석근님은 음악 신청은 듣고 싶은 날보다 얼마나 일찍 신청하는 게 적절한가 물어보셨거든요. 너무 일찍 해도 안 될 것 같고 하루 이틀 전은 너무 급하고 하셨는데, 아예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일주일 정도 여유를 주시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저희가 다시 듣기가 되는 날, 보이는 라디오 하는 날, 월요일이나 목요일에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월요일, 목요일 지정해 주시니까 그냥 편하신 때 며칠 정도 여유를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정해진 건 없지만 이왕 뭐 생신이라든지 기념일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진 날짜가 있으면 미리 전해주시면 더 좋긴 합니다. 다음 곡은 또 가을을 물씬 느끼게 하는 작품이죠.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가운데 3악장 포코 알레그라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보르자크의 슬라브 춤곡 작품 46번 가운데 두 번째 곡인 2단조까지 들었습니다. 이르지벨로 흘라베크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가운데 3악장 포코 알레그라토였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선자님께서 가을에 이 브람스 3번 3악장 너무 좋아서 하던 일을 멈추게 됩니다 하셨고 미나님은 분위기 타는 지연 씨 멋진 성악가 같습니다. 마음은 음악가죠네. 성악 지망생은 아니었고 음악을 하긴 했었습니다. 672번 쓰시는 분도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윤성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즐기지 못하고 조바심 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벚꽃처럼 너무 짧은 찰나의 시간이라는 걸 알아서일까요? 하셨고 준식님은 가을을 그냥 맞을 수는 없나 봐요. 가을 맞이 몸살 감기를 한 차례 치르고 아직 조금 남은 여름의 찌꺼기를 털어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약을 먹고 있습니다. 나으면 이번 가을이 아마 더 화려해지실 겁니다. 아, 이 곡 두 곡 듣고 나니까 이제 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하기 싫은 마음을 다 잡으면서 우리 활기를 줄 수 있는 또 깜짝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생생해서 생생해지고 계신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긴급 돌발 퀴즈 재미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듣고 다음 음악이 나가는 동안에 문자 메시지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유료 문자입니다. 다음은 오페라 제목들입니다. 제목이 사람 이름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사람 이름이 아닌 보기를 골라주세요. 1번 노르마, 2번 토스카, 3번 아이다, 4번 라보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번 노르마, 2번 토스카, 3번 아이다, 4번 라보엠. 아, 오늘 문제 난도가 어떤가요? 좀 살짝 어려운 것 같기도 해서 제가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정답은 보헤미안이라는 뜻이에요.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예술가들, 가난한 예술가들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뭐 로돌포도 나오고 미미도 나오고 그 유명한 아리아, 그대의 찬손이 나오는 작품이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10번으로 지금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의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나의 팔려간 신부 가운데 폴카와 프리안트 준비했습니다. 한 7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요 사이에 정답 넣어주세요. 유진 오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스마타나의 팔려간 신부 가운데 폴카와 프리안트였습니다. 유진 오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아, 생생의 돌발 퀴즈 정답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오페라 제목들 중에서 사람 이름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는 문제인데요. 1번 노르마, 2번 토스카, 3번 아이다, 4번 라보엠.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난도에 대해서 좀 원성이 살짝 있었어요. 이거 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이제 출발 퀴즈랑 자꾸 비교하시면서 이거 좀 어렵다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저희 정답은 문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내면서 여러분께 최대한 티를 내는데 그걸 좀 눈치채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더 쉽게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제작진이 이제 우리 당첨자를 골랐는데요. 6016번 사실 잘 몰라서 힌트 듣고 찍었어요 하셨고 7326번 쓰시는 분 출근 준비하면서 생글 듣는데 돌발 퀴즈 덕분에 즐거운 시간입니다 하셨고 6656번이군요. 정답은 라보엠 아닌가요? 생클의 숨은 애청자입니다 하셨고 7967번 쓰시는 분 아 요즘 시골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바람 맞으면서 누런 들판 한가운데 앉아서 음악 들으니 더할 수 없이 아름답네요. 4번 라보엠 하셨고 3472번 쓰시는 분 생생클래식에 이런 코너가 있어서 정말 좋네요. 소통하는 생생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이 단시간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이렇게 생방송할 때 종종 재밌는 거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생생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주에 공연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함께하는 에스토니아 국립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입니다. 오케스트라 창단 100주년과 더불어 에스토니아 대한민국 수교 35주년을 기념하는 이 특별한 무대에는 상임지휘자인 올라리 엘츠와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함께합니다. 공연은 20일 일요일 부천 아트센터에서 선우예권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을 연주하고요. 22일 화요일에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 콘서트홀에서는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합니다. 생생 클래식에서는 9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공연 초대권을 준비해놨습니다. 에스토니아의 현대음악 작곡가 트웨누 쾨르비츠의 오로라를 위한 찬가, 또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공연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사연을 담아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총 5분 뽑아서 초대권 2매씩 드릴게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생생클래식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시 3분입니다.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발레 역사에 커다란 혁신을 가져온 인물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발레 루이스를 이끌었던 예술감독 세르게이 디아길레프입니다. 1910년대 초반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세라자드와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봄의 제전,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등을 무대에 올렸던 디아길레프. 그가 평소 예술가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에톤 무아, 나를 놀라게 해봐 라는 말이었는데요. 이 말은 예술가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새로운 시도를 이끌어냈습니다. 시인 장콕도 역시 디아길레프

작품이었습니다. 장콕토는 이 곡의 대중적이면서도 희극적인 분위기에 매료됐고요. 그 감각을 무대 위에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장콕토의 대본에 에릭 사티의 음악, 피카소의 무대 장치와 의상, 마신의 안무가 더해진 작품 파라드, 영어로는 퍼레이드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들이 협업을 결정했던 1916년, 피카소는 입체주의 실험 이후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으로 미술계가 위축돼 있던 상황에 이 파라드 작업은 피카소 개인에게도 회화의 경계를 넘어설 기회이자 예술적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후에도 발레 뤼스와의 무대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니까요. 장콕토의 대본, 피카소의 무대와 의상, 에릭 사티의 음악과 레오니드 마신의 안무가 합쳐진 바로 그 작품. 파라드는 1917년 5월 18일 파리의 샤틀레 극장에서 초연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객들의 비난과 야유, 욕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파리 관객들에게 이 작품은 낯설게 다가왔기 때문이죠. 제목인 파라드는 퍼레이드, 즉 공연을 홍보하기 위해 극장 앞에서 펼쳐지는 선전 행렬이나 거리 공연을 뜻하는데요. 작품 속에선 중국인 마술가와 미국인 소녀, 고개사 등이 공연장 바깥에서 관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작 극장 안으로 들어오진 않죠. 에릭 사티는 여기에 타자기와 사이렌, 권총 소리를 연상시키는 현대적인 소음과 효과음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피카소는 무용수들이 거대한 조형물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실험적인 무대 의상을 만들었는데요. 이 의상은 무용수의 움직임을 제한할 만큼 크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전통적인 발레와는 전혀 다른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어냈죠. 무용수들이 움직이는 회화이자 조각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오늘날 파라드는 예술의 경계를 넓힌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회화와 문학, 무용과 음악, 의상이 하나의 무대 안에서 동등하게 중요한 창작 요소가 됐다는 것. 또 당시의 대중문화와 거리 풍경, 도시의 소음까지 발레 작품 안으로 끌어왔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파라드의 예술적 의의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사티의 파라드 가운데 합창풍 서주, 그리고 붉은 커튼의 전주곡, 중국 마술사까지 들었습니다. 제롬 카텔바흐가 지휘하는 낭시 심포니와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발레 루이스가 출연했던 작품 파라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어벤져스급의 구성이죠. 장 콕토의 대본에 음악은 에릭 사티, 피카소의 무대와 의상, 또 마신의 안무, 거기에 작품을 총괄하는 예술감독은 디아길레프. 정말 대단한 팀플레이였을 것 같은데, 그리고 피카소는 발레 루이스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첫 번째 아내인 올가를, 그토록 사랑했던 올가를 만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랑도 찾고 예술적 전환점도 맞이한 피카소. 이후에 발레 루이스와는 삼각모자, 풀치넬라, 메르큐르 등의 작품들을 함께하면서 무대 예술 쪽으로도 분야를 넓혔다고 하는데요. 일단 한 가지만 급진적이어도 새롭다라고 했을 건데, 이 모든 것이 정말 시대를 앞서간 거장들의 종합 예술이잖아요. 사티는 이제 일상의 소음을 이제 음악적인 재료로 썼고, 또 무대와 또 의상 디자인을 찾아보니까 무용수들에게 이제 고층 빌딩이나 이제 구조물 형태의 좀 기하학적인 입체파 의상을 입혔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발레 옷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본에서는 원래 극장 밖에서 이제 관객들을 이제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공연을 무대 위로 또 올리기도 했고, 또 마시는 정형화된 이제 고전적인 그런 문법을 쓰지 않고 여러 가지 일상적인 몸짓을 또 안무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 모든 것이 새로웠으니까 당시 관객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그런 상상도 하면서 듣게 됐습니다. 진희님께서 그래도 재밌었다 하면서 예술가들끼리 한 잔씩 하고 헤어졌을 것 같네요. 너무 파격적이면 거부감이 생길 수 있죠. 그게 한 번 두 번 이어지면 또 흐름이 생길 테고요.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음악이 재밌었습니다. 정원님도 탐험하는 듯한 음악이었어요 하셨고, 인숙님은 파라드 무대의 미술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셨고, 미선님 보라로 생생 처음 함께 하신다고요. 지한 씨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저도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좀 더 고전적인 분위기의 곡으로 돌아와서 메조소프라노 안네 조피 폰 오토의 노래로 9월 얼마나 좋은 시절인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폰 오토의 노래로 켈 졸리 당스 9월 얼마나 좋은 시절인가 먼저 전해드렸고요. 폴의 파반느는 스티브 올케아가의 기타 연주 방금 들으신 라벨의 죽은 황녀를 위한 파반느는 로버트 본필리오의 하모니카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현숙님께서도 오늘 딸 생일이에요. 9월은 참 좋은 시절입니다. 하셨어요. 로사인가 봐요. 생일 축하하고요. 은주님께서는 안내 소피 폰 오토의 음성은 가을에는 꼭 들어야 하죠. 맞아요. 미선님, 9월이 정말 좋은 시절이라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중년이 되어서 그런가 봐요. 어릴 때는 여름이 제일 좋았는데. 이 곡도 그렇게 노래하더라고요. 여름의 끝이 이렇게 아름다웠던 적은 없었죠. 꽃들은 이미 9월의 색깔을 품고 있죠. 고통스러워하기에는 아름다운 날들입니다. 하는 쓸쓸한 노래를 참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지수님께서 기타 버전의 파반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입니다 하셨고 지은님도 얼마 전에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읽었는데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데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셨어요. 소희님은 역시 클래식 방송의 상큼함과 비타민 담당은 생생 클래식이다. 그리고 유지님 생클 잘 듣고 있는데 돌발 퀴즈 빛의 속도로 떨어져서 슬퍼하고 있었다고. 아이고. 경쟁이 치열했어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바흐가 사랑하는 형인 요한 야코프 바흐가 당시에 이제 북방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스웨덴 국왕의 그 군대의 오보 연주자로 취직이 되면서 머나먼 타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전쟁터가 있는 외국으로 향하는 형을 보면서 애틋함과 아쉬움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배웅의 음악을 선물했습니다. 바로 이 작품 카프리치오 비플랫 장조 바흐 작품 번호 992번이고요. 스비아투슬라프 리히테르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바흐의 카프리치오 B플랫 장조, 바흐 작품 번호 992번이었습니다. 스비아투슬라 플리히테르의 실황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4209번 쓰시는 분이 형을 보내면서 이렇게 맑고 정갈할 수가, 생글 덕분에 즐감했습니다 하셨어요. NY님 잠이 안 오네요. 이제 주무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시차가 있어서. 영훈님께서는 점심 식사 후에 클래식,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방송을 접하는데요. 앞으로 자주 올 것 같은 오후입니다 하셨어요. 감사해요. 은희님은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인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이제 무료 전시잖아요. 10월 25일까지 하니까 다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공개작이 많이 나와요. 추상미술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셨고, 다큐 영상이 나오는데 그거 먼저 보시고 처음 돌아가서 전시 보시면 좋더라고요 하고 추천해 주셨어요. 저도 그 전시 다녀왔는데 이번에 또 아트페어에서 최고가로 거래된 게 유영국 작가의 작품이었잖아요. 뭐 가격을 떠나서 또 무료로 모두에게 개방된 전시니까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주말에 갔었는데 이게 너무 붐비는 시간에 가면 많이 기다리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사람들이 비는 시간을 살짝 공략하셔서 가시면 좀 편안하게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영상은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제 영상, 동영상 플랫폼으로도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조금 더 공부하시고 만약에 즐기시면 아마 더 풍성하게 즐길 거리가 많은 전시회가 아닐까. 그 밖에도 참 미술 작품 관람하기에 좋은 계절 맞습니다. 평일 오프닝 시간을 추천하신다고 해주셨어요. 토토아빠님은 아쿠아렐레 기타 4중주단도 처음 알게 됐고 오늘 스티브 얼키아가도 알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연주자들의 다른 앨범들도 듣고 있는데 참 즐겁다고 해주셨어요. 이번에 전해드릴 작품은 모차르트의 곡인데요. 모차르트가 처음으로 작곡한 목관 악기 협주곡입니다. 그가 18살 때 작곡했던 고향인 짜즈부르크에서 작곡된 작품이고요. 바순 연주자들에게는 필수 레퍼토리죠. 모차르트의 바순 협주곡 B플랫 장조, 퀘엘 191번 가운데 2악장 전해드릴게요. 안단테 마 아다지오, 마티스티어의 바순과 앙상블 레플렉터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바순 협주곡 B플랫 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마 아다지오였습니다. 마티스 디어의 바순과 앙상블 레플렉터의 연주였습니다. 3811번 쓰시는 분 바순 엄빠는 흐뭇하네요 하셨고 효정님은 드르니츠 남작이 생각난다고 드르니츠 남작에게 이제 헌정된 곡으로 알려져 있는 작품 들었고요. 3811번 쓰시는 분 추석 보너스를 하늘만큼 땅만큼 받았네요 하셨는데 오늘 끝곡은 오펜바흐의 바닷가에서입니다. 안드레아 노페리니의 첼로와 스티븐 로치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예진 명반 정만섭입니다. 명예진 명반 매주 목요일 중심 시간대에 집중 감상곡 실내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5중주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44 메나임 프레슬러의 피아노 에머슨 스트링 쿼텟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카일 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첼로 협주곡 A장조 보트캠 번호 172 장기엔 깨라스의 첼로 리카르도 미라시가 지휘하는 앙상블 레조난체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 명반 오늘 첫 곡도 슈만의 곡으로 시작합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A단조 작품 번호 105 카롤린 비트만의 바이올린 데네스 바루용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A단주 작품 번호 105, 카롤린 비트만의 바이올린, 데니아 슈파르용의 피아노 연주, 오늘 명연주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또 다른 질풍노도의 명작입니다. 첼로와 현과 바소 콘티노를 위한 협주곡 A장조 보트케 번호 172, 장기엔 케라스의 첼로, 리카르도 미나시가 주연한 앙상블 레조난체 연주입니다.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첼로와 현과 바소 콘티노를 위한 협주곡 A장조 보트켄 번호 172 장기엔 케라스의 첼로 리카르도 미나시가 주의하는 앙상블 레조난츠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프란츠 리스트의 작품입니다.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초절기교 연습곡 설 번호 140의 6번 A단조입니다. 니콜라 페토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란치리스트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초절 기교 연습곡 설 번호 140의 6번 A단조 니콜라이 페토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인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슈만의 피아노 5중주 E플랫장조 작품 번호 44 준비했습니다. 이 슈만의 작품은 이런 편성의 곡으로 최초로 성공한 예라고 할 수 있죠. 그 후에 브람스, 프랑크, 드볼작 등의 걸작이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곡은 낭만주의로부터 근대의 피아노 5중주곡으로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더군다나 이 곡은 그야말로 고금의 피아노 5중주곡과 슈만의 실내악곡 가운데서도 가장 자주 연주돼서 널리 사랑받는 그런 작품이죠. 이건 슈만이 즐겨 사용하던 E플랫 장조로 쓰여져 있고 또 정성 들여 작곡돼 있으면서도 의외로 친근감이 있고 알기 쉽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통일성도 잘 이루어져 있고요. 대입법도 교묘하고 피아노 음악을 완전히 터득한 슈만의 모습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피아노적인 악상이 지배적인데요. 하지만 피아노를 중심적인 위치에 두었지만 다섯 개의 악기의 밸런스가 현저하게 흩어지는 경우는 조금도 없습니다. 낭만적인, 낭만주의적인 감정이 흘러넘치는 그런 구성도 명쾌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5중주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44, 멜라인 프레슬러의 피아노, 에머슨 스트링 쿼텟의 연주입니다.

슈만의 피아노 5중주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44와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아노 5중주 곡은 상당히 빈틈없는 설계에 쓰여진 것을 음악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동기적이고 주제적인 통일, 슈만의 고도의 작곡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또 놓쳐서는 안 되고요. 슈만의 낭만주의적인 시정이 그야말로 넘쳐 흐르고 있는 그런 명작입니다. 피아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전혀 어긋나지가 않는 그런 점도 주목할 만하고 대입법적인 작법도 선배 작곡가들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메나임 프레슬러의 피아노 에머슨 스트링 쿼텟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후반부는 대곡 준비했습니다. 언제나 회자되는 명연이죠. 듣고 또 들어도 또 듣게 되는 그런 음원. 끊임없이 재발매되고 있고 고음질 CD로도 재발매되고 있고 LP로도 재발매되고 있는 그런 음원입니다.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루드비 판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조 작품번호 92 카롤스 클라이버가 주의하는 위너 필하모니카의 연주입니다.

유명한 지휘자 가운데 가장 음반이 없는 지휘자 카를로스 클라이버를 일컬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집에 냉장고가 비어야만 연주회를 여는 지휘자. 정말 특이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묻혀있지 좀 이상할 정도로 결벽증이 있었던 그런 지휘자인데요. 어쨌든 그가 만들어낸 몇 안 되는 음반만으로도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는 점, 음악은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휘자들이 클라이버를 흠모하면서 또 음악 애호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쇼 작품번호 92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비너 필하모니카의 연주였습니다. 명인조 명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독일에서 9월은 이런 얼굴로 옵니다. 여름은 장미 곁에 오래 머물러 지친 눈을 천천히 감는다. 헤르만헤세의 9월에 나오는 구절이죠. 프랑스의 9월에는 파리의 거리까지 산들바람이 스며듭니다. 가을바람 만세. 폴 베를랜드의 9월에 나오죠. 이탈리아의 9월에는 목동들이 길을 나섭니다. 9월이여 가자 떠날 때다. 가브리엘레 난눈치오의 목동들에 나옵니다. 러시아의 9월에는 한 해가 조금 일찍 저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한 해의 저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예브게니 바라틴스키의 가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위의 홍소연입니다. 같은 9월인데도 나라마다 참 다른 얼굴로 찾아오죠. 여름이 눈을 감은 9월, 가을바람이 찾아오는 9월, 길을 떠나는 9월, 그리고 한 해의 저녁이 시작되는 9월. 비단 나라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9월은 저마다 다른 얼굴로 찾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네요. 오늘 9월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아마도 그 표정은 지금 거울에 비친 내 표정일 것 같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프랑스 샹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샹송 가수죠. 바흐바하의 세땅북, 겔졸리당, 9월, 이토록 멋진 계절. 여름의 끝이 이렇게 아름다웠던 적은 없었죠. 하지만 우린 서로를 떠나야 하죠. 작별 인사를 하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날인가. 꽃들은 이미 9월의 색깔을 품고 있죠. 고통스러워하기엔 아름다운 날들. 올해의 포도나무도 좋은 포도를 맺게 되고 제비와 함께 당신은 내게 다시 돌아올 테니까 내 사랑. 역시 프랑스 가수입니다. 까멜리아 조르다나의 음성이었고요. 알렉산드르 따로의 피아노 연주로 목요일 첫 곡 함께했습니다. 공숙경님께서 얼핏 까를라 부르니인 줄요 하셨는데 약간 그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요. 근데 조금 더 이 까멜리아 조르다나의 음성이 가을에 어울린다고 할까요? 약간 허스키함이 더 짙게 배어있네요. 우리 노나의 가족 여러분에게 9월은 어떤 얼굴일까요? 노날의 9월은 이런 가을 노래를 들을 때 지어지는 여러분의 표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박봉용님, 휴무인 날. 아이고 참 더 좋으시겠는데요. 바람 솔솔 가을날 오후라고. 고궁에서 듣는 노날입니다. 아, 진짜 이 첫 곡 좋으셨겠는데요. 김은희님, 한국의 9월은 풍요로운 추석이 들어있는 날이죠. 마음 풍성해지는 9월을 느껴보자고 하셨어요. 전상수님, 근데 낮에는 자꾸 여름이 눈을 떠요. 여름아, 이제 눈을 좀 감아다오. 캐리어 아저씨도 이제 쉬어야지. 그러게요. 헤르만 헤세의 9월에 나오는

네, 낭만주의 시대 독일 리트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너무 가을이라고 분위기 잡는 것 같아서 조금 활기찬 노래 이어드렸어요. 펠릭스 맨델스존의 야크틀리트, 사냥의 노래, 작품번호 59-6이었습니다. 아이엔도르프 씨의 곡을 붙였는데요.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황금빛 햇살이 쏟아지고, 이런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호른 소리가 울려 퍼지고요. 또 그 배경으로 생동감 넘치는 자연과 사냥을 표현한 곡이었습니다. 리아스 실내합창단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독일 리트. 로베르트 슈만의 작품이었죠. 세계의 이성부 노래 작품번호 43 중에서 두 번째 곡 가을의 노래였습니다. 테너 페터 슈라이어와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하모니였고요. 크리스토프 에셴바흐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중에서 이 페르시아 왕 세르세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옴브라 마이프, 그리운 나무 그늘이여. 이토록 소중하고 사랑스러우며 감미로운 그늘은 없었네. 카운트 테너 발레르 사바두스, 크리스티나 플루아르가 이끄는 라르페지아타의 연주입니다.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중에서 페르시아 왕 세르세가 부르는 그리운 나무 그늘이요 였습니다. 아,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라르페지아타의 그 째잔 스푼 섞인 편곡을 항상 정말 믿거라 하면서 좋아하는데 이 곡도 어김없이 그들의 색깔이 입혀졌네요. 카운트 테너 발레르 사바두스가 불렀고요. 크리스티나 플루아르가 이끄는 라르페지아타의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사실 이게 페르시아 남국의 더위를 뭔가 쫓아내는 고마운 나무 그늘에 관한 노래잖아요. 라르페지아타가 연주하니까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박유정님께서 가을 특집 선곡표네요. 가을 하셨고요. 일찍 걷기 운동하신다는 정경화님. 서민재님도 밖에 계시군요. 자전거 타며 신나게 운동도 하고 노날 음악도 들으며 일석이조입니다. 낙엽 잎을 보면 가을이 왔구나 실감이 나네요. 4209 쓰시는 분께서는 아주 멋진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 저녁과 밤의 어떤 중간 경계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때 딱 그 눈썹달이 떠있는 사진인데 이 달이 보름달로 가득 차면 추석이 되겠죠? 계절과 음악, 그 낭만의 9월 속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사진만큼이나 멋진 사연 주셨네요. 최석근님, 둘 중 한 가지 선택하세요. 첫 번째, 추석 연휴 내내 보이는 라디오. 아이고야. 두 번째, 타 프로그램이 흉내낼 수 없는 노날의 추석 특선. 2번입니다. 정말 정말 특별한 추석 특집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국 정치적인 정치가 느껴지는 음악이었죠. 탱고 투 에보라. 에보라의 탱고. 에보라는 이 포르투갈의 아름다운 굉장히 역사가 깊은 도시입니다.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 로리나 맥케니스의 음성이었는데요. 그녀는 오래된 풍경과 도시에서 영감을 자주 얻는다고 하네요. 신비로운 그녀의 목소리가 더해져서 더 매력적인 노래로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아티스트예요. 목소리에 뭔가 몽환적인 매력이 있잖아요. 우리 이 노날의 성격하고는 조금 안 맞는 노래긴 한데 머멀스 댄스라는 곡이 있어요.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그녀의 매력이 아주 십분 발휘된 작품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 곡 들으시고 아까 누구셨더라? 제가 사연을 뽑아놓질 않았네요. 이 영화 그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나왔던 영화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 분들 많으시죠? 미스터 앤 미시즈 스미스였던가요? 이번에는 19세기 러시아 작곡가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옙게니 오네긴 중에서 렌스키와 약혼녀 올가의 이중창 감상하시겠습니다. 야 르블류바스 당신을 사랑합니다. 소프라노 올가 보로디나 테너에는 닐 슈코프 셰몬 비츠코프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박대편의 러시아 오페라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단막 오페라입니다. 알레코 중에서 알레코의 까바티나였습니다. 문명을 떠나 집시무리와 함께 생활하는 러시아인 알레코, 그의 아내 젠피라를 둘러싼 이 비극적인 사랑과 질투를 담은 작품인데요. 이 아리아는 아내의 변심을 눈치채고는 홀로 밤을 지새우면서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슬픈 노래입니다. 결국 오페라의 결말은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바리톤 길병민의 음성, 김덕기가 지휘하는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이 라흐마니노프의 선배격인 페트르 차이콥스키 오페라였습니다. 옙게니 오네긴 중에서 렌스키와 야코뇨 올가가 함께 부르는 사랑의 노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올가 보로디나, 소프라노, 그리고 테너 닐 슈코프가 함께 불렀고요. 세면 비치코프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노르웨이 작곡가입니다. 올라 야일로, 합창곡 전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역시 합창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비 카리타스, 사랑이 있는 곳에. 중세 그레고리오 성가의 선율에서 영감을 받아 재해석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영국 아카펠라 그룹 부체스 8, 올라 야일로가 직접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올라 야일로의 사랑이 있는 곳에 보체세이세 하모니였고요. 올라 야일로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아까 영화 미스터 앤 미시즈 스미스 얘기해 주신 분 6924 쓰시는 애청자셨네요. 뒤늦게 밝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17세기 초 피렌체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변화. 노래하는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여러 성부가 정교하게 얽히는 다성음악과 나란히 한 사람의 목소리가 시의 말과 감정을 보다 직접적으로 전하는 새로운 노래가 등장했는데요.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가수이자 작곡가, 바로 줄리오 카치니였습니다. 그는 음악이 말의 억양과 호흡 또 감정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1602년 자신의 노래집에 아예 새로운 음악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아마릴리, 나의 아름다운 이어. 이 곡이 바로 이 노래집에 실린 새로운 음악 가운데 하나죠. 1614년에는 두 번째 노래집에 나옵니다. 새로운 음악과 새로운 작곡 방식. 제목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운 작곡 방식까지 내세웠는데요. 그 안에 실린 노래가 아마릴리, 나의 아름다운 이어와 함께 지금도 불리고 있는 오 행복한 날이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릴리, 나의 아름다운 이어는 1602년의 새로운 음악, 오 행복한 날이여는 1614년의 새로운 음악인 셈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400년이 넘은 고전이지만 당시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진 말 그대로 새로운 음악이었던 건데요. 그렇다면 카치니가 이 노래에서 말한 행복한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 그의 노래로 엿본 17세기 초 피렌체 사람들에게 행복한 날이란 바로 기다리던 사람이 돌아온 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자 꺼져가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세상도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노래는 이렇게 시작하죠. 오, 얼마나 행복한 날인가, 얼마나 기쁜 귀환인가. 꺼져가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얼마나 큰 달콤함을 느끼는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은 태양보다 밝게 빛나고 빛나는 별이 돌아오고 태양이 돌아오고 바람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사람이 돌아왔다고 노래하는데요. 한 사람이 돌아왔을 뿐인데 그 사람과 함께 세상의 빛까지 돌아온 것 같은 순간. 400여 년 전 카치니가 노래한 행복한 날은 그런 날이었나 봅니다. 기다리던 사람이 돌아와 꺼져가던 마음에 다시 빛이 켜지는 날. 줄리오 카치니의 오 행복한 날이여. 오케 펠리체 조르노입니다.

별이 돌아오고 태양이 돌아오고 바람이 돌아오고 그 모든 것과 함께 날 다시 살아나게 하는 사람이 돌아온 날. 오 행복한 날이요. 줄리오 카치니의 작품 감상하셨습니다. 소프라노 마리아 바요의 음성이었습니다. 목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또 다른 이 줄리오 카치니의 새로운 음악으로 마무리해볼까요? 클래식 천일야화에서 언급했던 아마릴리 미아벨라, 아마릴리 나의 아름다운 여인이요. 이 초기 바로크 시대 마드리갈입니다. 아마릴리에게 나의 사랑을 믿어달라고 애원하는 가사의 곡입니다. 테너 찰스 크레이그의 음성으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소가 달을 끌고 간다. 느릿느릿 쟁기 하나로 어두운 저 무한 천공을 갈고 있다. 커질수록 환해져야 한다는 것, 둥그러질수록 가벼워져야 한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소가 저 어둠 속에서 말해주고 있다. 권대웅 시인의 달소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가 달을 끌고 하늘을 가로질러 간다고 시인은 상상했습니다. 땅에서는 무엇인가 차오를수록 무거워지지만 하늘에서는 그 반대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달이 둥그러질수록 소에게 지워진 짐은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땅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완성돼가면서 세상은 더 환해지고 사람들이 짊어진 짐이 가벼워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 달 함께 하시죠. 김유리의 노래 더 애니퀘 연주입니다.

김유리의 노래, 더 애니큐의 연주로 달,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권대웅 시인의 달소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밤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소 한 마리가 느릿느릿 달을 끌고 가고 있다는 상상을 담은 시였죠. 달소가 8월 보름달을 싣고 나올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 걸음걸이가 눈앞에 그려지는 곡. 다음 곡은 영화 원앙소리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허운 작사 작곡 따봉네 함께 하시죠. 최은영, 배주희의 노래 아나야의 연주입니다.

참이 작곡 화 국악그룹 동화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영화 원앙소리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허훈 작사 작곡 따북내 들으셨어요. 이 곡은 최은영과 배주희의 노래 아나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듣고 계십니다. 천년의 한계에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저문 날 성머리에 서서 옛 일을 생각하니 단풍과 굿화가 눈에 가득 가을이로다. 담장 안에 화가 숨겨질 줄 모르고 바다 가운데 섬만 믿고 꾀를 부렸구나. 백년 언덕에는 무정한 풀만 수북하고 십리 바람 안개 속에 믿을 것은 갈매기뿐. 고려 말의 문신 안축이 지은 시입니다. 함경도 등주라는 곳에서 북쪽을 바라보며 읊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안축이 바라본 북쪽은 함경도 영흥군 이북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고려 무신 집권기에 그곳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반란 세력은 그 땅을 몽골에 내어주고 투항해버렸습니다. 이 땅은 공민왕 때 이르러서야 수복됐다고 하는데요. 안축이 씨에서는 잃어버린 옛 영토를 바라보면서 쓸쓸함, 안타까움 그리고 분노를 드러냅니다. 담장 안에 화가 감춰져 있는데 섬만 믿고 꾀를 부렸다는 말은 무신 정권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날 줄은 모르고 외부의 적만 피하면 될 줄 알았던 것, 권력 유지에만 급급해서 강화도로 천도해버린 것을 꼬집었죠. 멀리서 바라보니 잃어버린 언덕에는 풀만 수북하고 갈매기만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때는 가을. 그렇잖아도 쓸쓸한 마음에 상실감이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요?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멀리 북쪽 바라보며 부질없이 탄식하노라. 어디서 강적 소리는 사람을 시름겹게 하는가. 여기서 강적은 피리의 일종인데요. 중국 변방 민족인 강족의 악기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 땅이었던 곳을 바라보며 쓸쓸해하고 있는데 바람을 타고 이민족의 악기 소리가 들려온다면 그 기분은 어떨까요? 그 가을날 안축이 느꼈던 감정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천년의 향기 공명 음반에 수록된 무제 장작 타악그룹 공명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천년의 향기에서 강적, 필의 일종이고 중국 변방민족인 강족의 악기라고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번에 준비한 곡은 조재근 작곡, 김은찬 편곡, 파미르 공원의 수상곡 준비했습니다. 중국 신장 소수민족 음악을 소재로 만든 곡인데요. 원래는 중국 악기 적을 위한 곡인데 오늘은 소금과 피아노 반주로 편곡한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박경리의 소금과 김은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조재군 작곡, 김은찬 편곡, 파미르 공원의 수상곡 듣고 왔습니다. 박형래의 소금과 김은찬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목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황병기 작곡 비단길 1장에서 4장까지 함께하시죠. 신라 고분에서 발견된 페르시아 유리그릇의 신비로운 빛에서 악상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고대 동서 문물의 통로였던 비단길을 따라 신라의 아득한 환상이 아시아의 반대편까지 비단같이 펼쳐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황병기의 가야금과 박문규의 장구장단으로 전해드립니다.

황병기 작곡 비단길 1장에서 4장까지 감상하셨습니다. 황병기 가야금과 박문규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집 밖을 나선 나는 이상한 것을 본다. 골목 앞집의 담장 위로 새빨갛게 피어난 줄장미 넝쿨을, 찬 계절에 한두 송이 소심하게 피어난 장미를 본 적이 없진 않지만, 이처럼 탐스럽게 만발한 장관은 처음이었다. 장미는 가을마다 늘 피었건만 내 눈에 이제야 뜬 것인지. 조사해보니 한 해 여러 차례 개화하는 것을 개화 반복성이라 하고, 이런 성질을 지닌 식물에는 특히 장미가 많아 서양에서는 1630년경에 관찰됐다고 한다. 이후 나는 가을 장미에 사로잡혀 오로지 그것을 발견하려는 목적으로 달리러 나갔다. 계절쓰기라는 책에 실려있는 문학평론가 윤경희의 글 몇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어느 가을날 달리기를 하러 나가는 길에 앞집 담장에 활짝 피어있는 넝쿨 장미를 보았고, 그 후로 가을 장미를 계속 눈여겨보게 됐다는 이야기죠. 장미가 1년에 여러 차례 피기도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한번 가을 장미를 발견하고 나자 그 후로는 계속 찾게 됐고, 뜻밖의 여러 곳에서 발견했다는군요. 서울 종로구 안국동 감고당길에서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와 붉은 장미를 함께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가을 풍경에는 장미가 없지만, 실제로는 곳곳에 장미가 가을 풍경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을 뿐이죠. 올가을에는 함께 장미를 찾아볼까요? 붉은 단풍, 노란 은행잎과 함께 있는 장미, 낙엽과 함께 있는 장미, 눈 덮인 장미를 찾아서 그 풍경을 기록하고 마음에 담아보면 어떨까요?

조동희 환경신작사 원일 이정표 편곡 러시아 노래 백만송이 장미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인피니티 오브 사운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산책길에서 장미 있는 가을 풍경을 만나게 되길 기대하면서 FM 풍류마을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한 작가의 이름이 하나의 신드롬이 되거나 문화현상이 되고 어느 지역이나 감성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차에 적신 마들렌 향기처럼 무의식적 기억이 불러오는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프루스트적 순간도 있고 이탈리아 작가 칼비노의 이름을 따서 삶의 무거움을 이겨내는 경쾌한 사유를 의미하는 칼비노적 가벼움이라는 말도 있죠. 핀란드에는 작가 토베 얀손의 이름을 딴 문화적 감성이 있습니다. 토베 얀손이 오랜 시간 여름을 보냈던 핀란드의 작은 섬 클로브하룬에는 전기와 수도도 없는 소박한 오두막이 있는데 그곳에서 토베 얀손은 가장 충만한 안식을 누렸다고 하죠. 그래서 토베라는 이름은 작은 오두막이나 소박한 찻잔에서 찾아내는 나만의 소박한 안식과 동의어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번잡함에서 벗어나 내 마음을 올려 내려놓을 곳 하나쯤 만들고 싶은 가을이 조금씩 익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9월 17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그리고 두 번째 곡 동화라는 제목을 가진 두 곡이었죠. 먼저 크리스 글래스필드의 기타 연주 Fairy Tale이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Secret Garden 연주 듀오죠. Secret Garden의 Fairy Tale 전해드렸습니다. 박위정 씨, 핀란드 북유럽 나라들의 동화 같은 풍광들이 떠오릅니다. 그리운 곳, 세상은 넓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인생은 요원하고 오늘도 새음으로 음악 치유받아요 하셨고요. 4209번 쓰시는 분, 나의 조용하고 느린 기질을 때로는 비난과 질타로 상처받았던 적도 있었는데요. 저는 저만이 가진 흐름을 사랑하고 그런 제 자신이 좋기도 합니다. 새음은 그런 제가 쉴 수 있는 따뜻한 둥지 같아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저희가 드려야 할 인사를 해주셨어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내일 금요일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5943번 쓰시는 분 문자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처음 문자 보냅니다 하셨네요. 늘 저의 포근한 저녁을 이끌어주는 새음이 있어 참 많이 행복합니다. 설레는 일이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누군가 그리울 때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음악으로 기뻐하고 위로받을 수 있어 감사해요 하시면서 제 감성을 소환시켜줄 이 노래 부탁합니다 하셨네요. 샹송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원래는 미국 출신의 프랑스의 샹송 가수죠. 아버지는 영화 감독이어서 페드라라는 그 유명한 감독으로 또 유명한 아버지 감독이 있습니다. 이름이 조 다센. 가수가 노래하는 레 샹젤리제. 파리에 있는 큰 도로 이름이죠. 네. 이 곡 원래는 영국의 밴드 제이슨 크레스트가 워털루 로드라는 제목으로 불렀던 곡인데 프랑스어 버전입니다. 레 샹젤리제 들어보시죠.

귀에 익은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깨세라였어요. 스페인어 제목은 깨세라죠.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 어떻게 될까라고 고향을 떠나는 청년의 노래인데요. 이 곡 원래 산레모 가요제에서 리키에 보베리라는 혼성 사중창단, 이 이탈리아의 혼성 사중창단, 그리고 호세 페니시아노, 이 두 가수가 그 당시에는 같은 노래를 두 팀이 또는 두 가수가 불러서 그 노래에게 상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렇게 두 팀이 이 노래를 불러서 2위를 1971년에 했던 곡입니다. 그런데 방금 들으신 이 버전이 참 특별한 게요. 이 모두, 그 멤버들 모두가 70대의 나이가 돼서 다시 불렀습니다. 물론 원래 원곡들은 다 따로따로 호세 펠리시아노의 버전, 그리고 리키의 보베리의 버전 따로따로 있었는데, 가요제에서도 따로따로 불렀었고요. 이 버전에서는 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죠. 호세 펠리시아노의 목소리도 들렸었죠. 이 리키의 보베리의 멤버 가운데 남성 멤버 한 명이 지난 2022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기 바로 전에 녹음했던 깨사라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스페인의 모세다데스가 노래한 에레스투, 세상의 모든 음악의 단골 레퍼토리죠.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조다생의 샹송 레 샹젤리제 들으셨습니다. 언제 들어도 신나는 오 샹젤리제, 다음 달 초에 갑니다. 2115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고요. 1261번 쓰시는 분, 30년

전에 갔던 샹젤리제 거리를 걸으며 이 노래 흥얼거렸는데 같이 여행했던 낯선 친구들이 생각나네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스테이 심플 538님께서 처음 들어와 보는 채널인데 참 좋네요. 라이브는 언제 하나요? 매일 이 시간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이고요. 원래는 KBS 클래식 FM의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라디오로 듣는 게 사실은 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고, 네.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이 되는 방송이고, 보이는 라디오는, 보너스라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는 보이는 라디오가 보너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네. 보이는 라디오는 그 주마다 하는 요일이 살짝씩 다르긴 합니다. 네. 근데 뭐 거의 매일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장영재 씨, 큰 사고를 이겨내고 지금 아내랑 4,500km 코리아 둘레길을 돌고 있어요. 동해안 한적한 길 위에서 파도 소리와 함께 오늘의 어두움을 맞이하며 새 음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함께 걸으시는 그 시간이 참 소중하시겠어요. 네, 문자 사연 고맙습니다. 1119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 이어드리죠. 다음 주가 추석인데 달이 너무 날씬해서 걱정됐어요 하셨네요. 달이 그렇게 금방 살찔까요? 당연히 그럴 텐데 괜한 걱정을 합니다 하시면서 베토벤의 월광을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네. 베토벤의 월광을 오늘은 특별한 연주로 전해드리죠. 구스타보 몬테사노의 플라멩코 기타, 칼로스 고메스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이 트랙의 제목은 Moonlight Rumba입니다.

두 곡의 달빛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프랭키와 쟈니, 알파치노와 미셸 파이퍼즈 연애 영화에서 영화 속에서 라디오 DJ가 들려주는 곡으로 흘렀던 연주였습니다. OST에서 DBC의 클레어 드 룬이었어요. 마빈 햄리시, 영화 음악가 마빈 햄리시가 편곡했고요. 랄프 그리어슨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작품 번호 27-2 월광 가운데 1악장을 플라멩코 기타와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구스타보 몬테사노의 기타, 카를로스 고메스가 지휘한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 문라이트 룸바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시골 영웅, 영국 영화입니다. 원제가 로컬 히어로죠. OST에서 마크 노플러의 오리지널 스코어 전해드리죠. Wild Theme입니다.

잉글랜드 북동부 요크셔 해안에 스카보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래로 이곳의 이름을 먼저 알았지만 스카보로는 사실 휴양지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아름다운 해변과 두 개의 만, 오래된 성을 품은 이곳에서 1626년에 광천수가 발견돼서 영국 최초의 해변 휴양지가 됐다고 합니다. 올해는 이 400년 역사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죠. 아트 갤러리 기획전도 있고 지역 예술가들이 해변과 마을을 잇는 비치 체어 트레일을 만들어 방문객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스카보로는 아름다운 노래로 기억되고 중세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장터, 스카보로 페어로 기억되죠. 스카보로 페어는 해마다 8월 말부터 45일 동안 열렸는데 이 거대한 시장을 따라 음유시인들이 모여들고 예술가들이 무대를 펼쳤다고 합니다. 당연히 오랜 세월 이어진 노래들도 장터를 배경으로 퍼져나갔겠죠. 스카보로 페어도 그런 곡 중에 하나였습니다. 배경은 장터지만 이 노래는 청춘의 노래였고 사랑 노래였죠.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며 서로의 사랑을 시험하는 연인들의 이야기. 바느질 자국 없는 삼베 셔츠

를 만들어 달라거나 바닷물과 백사장 사이에 한 에이커의 땅을 찾아달라는 요구들. 그 아득한 말들 사이로 파슬리, 세이지, 로즈마리, 앤 타임이 반복됩니다. 중세의 이 네 가지 허브는 단순한 향신료는 아니었다고 하죠. 파슬리는 쓴맛을 감싸는 위로를 주는 허브, 세이지는 시련을 견디는 힘과 지혜를, 로즈마리는 변치 않는 기억과 사랑을, 타임은 시련에 맞서는 용기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청춘이 반복해서 부르는 이 허브의 이름들은 마치 사랑이 남긴 상처를 치유할 처방전 같기도 하죠. 이 곡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사랑받는 곡으로 남은 건 널리 알려진 것처럼 폴 사이먼과 아트 가펑클 덕분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사람이 더 있는데, 한 사람은 영국의 포크 뮤지션이자 전통 민요를 수집하고 알렸던 이완 맥콜이고, 다른 한 사람은 마틴 캐시죠. 이완 맥콜이 체보한 버전을 마틴 캐시가 이어받았고, 그가 이 곡을 폴 사이먼에게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스카보로 페어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스카버로 페어의 원래 제목은 스카버로 페어 칸티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저 영국의 오래된 민요를 다시 부른 것이 아니라 스카버로 페어의 자신들이 만든 반전 메시지를 담은 노래 칸티클을 겹쳐 놓았죠. 두 곡이 겹치면서 이 곡의 정체성은 좀 더 확실해졌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은 연인, 시대의 흐름에 휩쓸린 젊음의 고뇌를 담은 방황하는 청춘 노래라는 것이 선명해졌죠. 중세의 시장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보내는 노래가 20세기 중후반의 반전, 평화의 메시지까지도 품게 되었습니다. 이 곡이 영화 졸업에 흐르면서 폭발적으로 사랑받게 된 건 그 옛날부터 현대까지 방황하는 청춘, 상실의 고통을 통과하는 청춘의 노래였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사이먼 앤 가펑클이 17세기 잉글랜드 민요를 새롭게 노래한 스카버로 페어 칸티클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헬 622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전해드립니다. 알프레드 프린츠의 클라리넷, 칼 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몇 주 전에 완성한 곡이죠.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괴헬 622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전해드렸습니다. 알프레드 프린츠의 클라리넷, 칼 뱀이 지휘한 빈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7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입니다.

이 시간에 이 곡 들으면 참 울컥하게 되죠. 집으로, Way Home이었습니다. 박근살롱의 곡이었습니다. 아, 준리라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가수의 목소리였어요. 재즈 드러머인 박근혁의 프로젝트 그룹 박근살롱의 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9349번 쓰시는 분, 이 곡 들으시면서 힘든 며칠 보내고 있는 저에게 위로가 되는 박근살롱 웨이홈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네요. 7570번 쓰시는 분 문자로 정하신 곡 이어드리죠. 출산한 지 5개월을 보내고 있는 동생에게 아이와 함께 들으라고 추천해줬어요. 잘 듣고 있지? 지금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야. 항상 감사해야 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행복할 거야. 조카 도원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악입니다. 하시면서 영화 러블레터의 곡을 청하셨네요. 며칠 전에도 다른 곡 신청곡으로 띄워드렸는데 오늘은 His Smile입니다. 레메디오스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비터스위트 심포니였습니다. 영국의 록밴드 더 버브의 히트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마티우 프리만의 지휘였습니다. 그 전에는 이와이 슌지 감독의 1995년 영화 러브레터 OST에서 His Smile이라는 트랙을 전해드렸어요. 레메디어스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요즘 저녁에 실시간으로 노을 사진 찍어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셔요. 아, 이런 풍경과 이런 곡이 어우러지는 저녁이라니요 하시면서 7743번 쓰시는 분 멋진 노을 사진 보내주셔서 보이는 라디오에도 띄워놓았습니다. 1151번 쓰시는 분 쾌적함이 한층 더 꺼지는 가을 초저녁입니다. 지난 주말에 늦둥이 아들 결혼식으로 바빴지만 이젠 제대로 황혼의 나이를 느긋하게 보낼 수 있다는 안도감으로 더욱 여유롭게 느껴지는 저녁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의 월드 뮤직을 전해드리죠. 먼저 핑크 마티니의 버전인데요. 아마도 미오, 이탈리아어로 내 사랑이라는 의미인데요. 원래 리타 헤이워드 주연의 영화 길다에서 리타 헤이워드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영화 속에서 그녀가 부르는 노래로 나오는 곡 아마도 미오, 핑크 마티니의 버전으로 먼저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디르라는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의 북부 지역의 카빌리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북아프리카의 원주민 베르베르족 출신의 가수입니다. 프랑스에서 활동했어요. 노래 제목은 아바바 이누바였어요. 오 나의 아버지라는 여성 가수 밀라와 함께 노래한 듀엣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원주민 베르베르족의 문화와 언어를 많이 알리는 데 노력했던 가수 이디르, 부드러운 목소리의 소유자였죠. 그 전에 두 번째 들으신 가수 수아드마스 역시 알제리 출신의 베르베르족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역시 프랑스로 건너가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아드마스의 노래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기린따, 오직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알제리에서 사용하는 아랍어로 노래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핑크 마티니의 아마도 미오였습니다. 이번에는 신청곡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리죠. 먼저 리브라님 보이는 라디오로 유튜브로 청하신 곡인데요. 이승에서의 소풍을 마친 친구 아버님이 계십니다. 그 친구가 늘 아버님 보낼 날을 걱정하며 들었던 노래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면서 기차는 8시에 떠난 애를 신청하셨고요. 그리고 이희재 씨 새음이기에 신청할 수 있는 곡 영화 안개 속의 풍경의 테마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리죠. 모두 그리스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먼저 미키스 데오도라키스의 곡 또 트레노 페브기스 디 속도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가 노래하고요. 이어서 테오 안겔로플로스 감독의 그리스 영화 안개 속의 풍경의 아다지오 이 곡 엘레니 카라인드루의 오리지널 스코어 전해드립니다.

영화 안개 속의 풍경 가운데 아다지오를 전해드렸습니다. 엘레니 카라인드루의 곡이었고요. 반겔리스 크리스토풀로스의 오보에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는 미키스 데오드라키스의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였고요. 7686번 쓰시는 분, 저 임신했을 때 태교로 들려주던 라디오에 남편이 더 빠져서 아기가 6개월 된 지금도 매일 퇴근할 때 들으면 힘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회사 생활 힘들어하는데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하셨네요. 네, 음악으로 힘을 좀 얻으셔서 가족과 함께 또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벤자민 고데르의 쇼슬랭의 자장가를 빈 크로스비가 노래합니다. 야샤 하이페츠의 바이올린 그리고 빅터 영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하는데요. 제목이 럴러바이입니다.

전쟁 지역을 다룬 다큐멘터리에는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어린이들의 인터뷰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속 어린이들은 지역을 막론하고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죠. 학교에 가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어요. 일상을 빼앗기고 가족을 잃거나 헤어지고 집을 잃은 아이들이 가장 되찾고 싶은 것이 학교와 공부라는 사실이 가슴 아픕니다. 학교가 단지 지식을 배우고 좋은 성적을 얻고 더 많은 걸 갖는 방법을 깨우치는 곳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죠.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어린이들의 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교육자 아스파우 예미루는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자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커다란 떡갈나무 아래가 교실이었고 이렇게 시작된 배움터는 무려 12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가르친 학교로 이어졌다고 하네요. 떡갈나무 아래에서 시작된 공부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학생들이 정말 가고 싶은 학교가 되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호주의 오지에는 School of the Air라는 원격 교육 체계가 있습니다. 학교와 아주 멀리 떨어져 사는 아이들을 위해 라디오로 수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온라인 기술을 통해 교사와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죠. 방글라데시에는 홍수로 마을이 잠기는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배를 교실로 활용하는 수상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물이 길을 막아도 교육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움직이는 학교라고 하네요. 떡갈나무 학교, 움직이는 수상학교, 찾아가는 배움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학교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공부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는 일만은 아닐 겁니다. 진짜 공부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속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던 이유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소망했던 건 단지 교실에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다시 친구를 만나고 책을 펼치고 자신에게도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학교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미래를 상상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학교였죠. 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이브 디데이의 곡 Pour les enfants du monde entier, 온 세상의 아이들을 위해 디디 브리지워터와의 듀엣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저 울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그들을 위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원한과 잔혹함을 영원히 가라앉히기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위킹그루 올라프손의 피아노 연주로 모차르트의 라우다테 도미눔 전해드립니다.

모차르트의 라우다테 도미눔, 비킹고로 올랍손의 피아노 연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조정현,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1월 15일 체코 필젠 시민회관에서 열린 필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페드로 모레이라가 연주하는 이르지 젬로트의 오보에 협주곡, 추헤이 이와사키가 지휘하는 베토벤 교향곡 7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체코의 필젠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필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지난 1946년 창단 이후로 체코 방송 오케스트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체코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주요 공연장에서 활발하게 연주 활동을 했습니다. 일본 출신의 지휘자 추에이 이와사키가 지금 현재 필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들으실 지난 1월 15일 음악회에도 추에이 이와사키가 지휘를 맡았습니다. 첫 곡으로 이르지 젬로트의 오보에 협주곡이 연주됩니다. 이르지 젬로트는 체코 작곡가이면서 음악 프로듀서, 라디오 음악 감독으로 활동해온 인물인데요. 1957년 프라하 태생이고요. 급진적인 전위 음악보다는 청중과 소통을 중시하는 현대 음악을 작곡해왔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연주되는 그의 오보에 협주곡은 2016년에 완성이 된 작품이고요. 프라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초연된 곡입니다. 그리고 이 곡은 체코의 명 오보이스트 빌렘 베베르카를 위해서 작곡된 곡인데 서정적인 매력이 강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5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 콩쿨 오보에 부문의 결선곡으로 채택된 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필진 공연에서는 작년에 프라하의 봄 콩쿨 오보에 부문에서 수상한 오보이스트 페드로 모레이아가 이 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르지 젬로트의 오보에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들으시겠습니다. 페드로 모레이아의 오보에 연주, 추에이 이와사키가 지휘하는 필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들으신 곡은 체코의 작곡가 이르지 잼로트의 오보에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이었습니다. 체코의 명 오보이스트 빌렘 베베르카를 위해서 작곡된 이 협주곡은 지난 2025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 콩쿨 오보에 부문 결선곡으로 채택되기도 했는데요. 들으신 오보에 연주는 2025 프라하의 봄 콩쿨 오보에 부문에서 입상한 오보이스트 페드로 모라이아가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추에이 이와사키가 지휘하는 필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난 1월 15일 체코 필젠 시민회관에서 펼쳐진 필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듣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이르지 잼로트의 오보에 협주곡, 참 아름다운 곡이죠. 오보에를 위한 작품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귀한 현대 오보에 작품이라고 할 만한데요. 훌륭한 오보에 연주를 들려준 페드로 모레이아는 포르투갈 출신의 연주자입니다. 지금 현재 독일의 빌레펠트 필하모니커 수석 오보이스트로 활동 중인데 이번 필젠 공연에서 이르지 잼로트의 오보에 협주곡을 연주한 다음에 그의 조국 포르투갈의

노래를 오보에로 연주합니다. 주앙 미겔 모레이아 다 실바가 편곡한 포르투갈의 노래를 페드로 모레이아의 오보에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오보이스트 페드로 모레야의 앙콜 연주 들으셨는데요. 들으신 곡은 주앙 미겔 모레야 다 실바가 편곡한 포르투갈의 노래였습니다. 페드로 모레야의 오보에 연주 그리고 필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1월 15일 체코 필젠 시민회관에서 펼쳐진 필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 지휘는 지금 현재 필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를 맡고 있는 추헤이 이와사키가 맡았는데요. 일본 도쿄 출신의 지휘자 추헤이 이와사키는 체코 프라하 음악원에서 공부했습니다. 작곡과 지휘를 공부했고 체코와 일본을 잇는 음악가로 평가되고 있죠. 지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지휘 활동을 시작했고요. 2019년부터 필젠 필하모닉의 상주 객원 지휘자로 활동을 하다가 2021-22 시즌부터 필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가 됐습니다. 화려한 스타 지휘자라기보다는 체코 레퍼토리와 동유럽 음악의 강점을 가진 실력파 지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필젠 공연 후반부에는 베토벤 교향곡 7번을 지휘합니다. 교향곡 7번은 베토벤 교향곡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이고 리듬이 아주 강조된 곡이죠. 그래서 작곡가 리스트도 이 교향곡을 가리켜서 리듬이 신격화된 곡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워낙 강렬한 곡이라서 1813년에 비인 대학 강당에서 이 베토벤 교향곡 7번이 연주됐을 때 청중의 앙콜 요청으로 2악장이 다시 한번 연주되기도 했습니다. 전곡은 모두 4악장 구성인데 1악장은 포코 소스테노토의 좀 느리고 신비로운 서주로 시작합니다. 꽤 긴 서주가 이어지고 플룻과 오보에가 어떤 리듬을 좀 반복하면서 빠른 비바체의 주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악장은 초연 당시에도 다시 한번 연주될 정도로 인기 있는 곡인데요. 템포가 알레그레토,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느린 악장은 아니고 또 이 곡에서도 하나의 리듬형이 집요하게 반복이 되죠. 그리고 3악장은 프레스토의 빠른 곡인데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등장하는 악센트라든가 다이내믹의 대조가 잘 드러난 곡입니다. 하지만 중간 부분에는 좀 정적인 음악도 들려오게 되죠. 그리고 4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그야말로 태풍 같은 격렬함으로 일관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루드비 판 베토벤 교향곡 7번 A장조 작품 번호 92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추헤이 이와사키가 지휘하는 필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단조 작품 번호 74 일명 비창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로 논 트로포 2악장 알레그로 콘 그라치아를 들으셨습니다. 연주에는 세미온 미치코프가 지휘한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아침 공기에 약간의 서늘함을 담은 아침 바람이 몸을 휘감고 지나갑니다. 서늘한 느낌이 피부 깊숙이 전해져서 시큰하면서도 시원하네요. 몸을 타고 흐르던 바람이 코끝을 스쳐갑니다. 환절기. 코가 찡하더니 금세 맑은 콧물이 흘러내립니다. 계절이 달라졌다고 내 몸이 전하는 나만의 신호죠. 달력을 펼쳐보지 않아도 일기예보를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 몸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계절을 알아차립니다. 아침바람에 온도가 조금 달라지고 피부에 닿는 느낌이 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콧물이 흐르기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작은 변화들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죠. 계절이 바뀌는 요즘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잠시 바람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몸에도 환절기가 찾아왔나요?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이선나 씨 김남삼 곡 그대 그리운 날입니다. 소프라노 조혜원입니다.

유옥현 씨의 오동일곡 그대가 그리워지면 테너 하만트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이선나 씨 김남삼곡 그대 그리운 날이었는데요. 소프라노 조혜원이었습니다. 황금찬 씨 김용호곡 돌아오지 않는 마음 메조 소프라노 김문자의 노래로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김남조 씨 김순애곡 그대 있음에 바리톤 최현수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황금찬씨 김용호곡 돌아오지 않는 마음, 메조소프라노 김문자의 노래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김남조씨 김순애곡 그대 있음에, 바리톤 최연수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병기씨 이수인곡 김바로 편곡 별,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로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예전엔 하루 최소 30분 이상은 운동을 해야 운동 효과도 있고 건강에도 좋다고 했다. 몇 년 전 한 세계적인 저널에선 그 시간을 10분으로 줄였다. 하루 10분만 근력 운동을 해도 운동 효과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최근 호주의 시드니 대학 연구진에 의하면 하루 1분의 짧은 움직임도 건강에 좋다. 가령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잠깐 뛰는 것도 훌륭한 운동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가을 풍경에 심취해 있다가 버스를 놓칠 뻔해서 불이 나게 뛰었던 오늘, 몸과 마음의 건강에 아주 좋은 운동을 한 셈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여성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그리고 지휘자인 미사 조노우치의 곡 파스토랄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미사 조노우치의 아일리시 휘슬과 잉글리시 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목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는 우물정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모바일 콩 늘 열려 있습니다. 전수진 씨, 신선한 가을 냄새가 나는 오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초승달이 너무 예뻤던 저녁 밤하늘 보셨나요? 봤습니다. 저 7시 뉴스 하기 전에 잠깐 나갔는데 너무나 예쁜 초승달이 떠있더군요. 금성이 달 옆에 자리하고 그라데이션 주황빛 노을이 한 폭의 그림 같았던 날 행복한 가을밤입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루를 보내면서 아름다운 풍경 하나 이렇게 마주치기만 해도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데요. 그런 풍경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구름도 참 좋고요. 또 노을도 참 좋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4189번. 저는 얼마 전부터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당밤을 들으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밤이 단잠을 보장한다는 말에 한 표 더합니다. 이 계절이 오면 여지없이 바람이 선을 도와여 뜰 앞에 나섰더니 별이 생각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신다고요? 누군가 저에게 작가의 정의를 묻는다면 꾸준히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꾸준히 쓰시는 분이 바로 작가죠. 그리고 또 모 블로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글을 일정 시간에 따라서 올리고 또 글이 좋으면 책도 내주는 그런 곳이 있더군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하신 음악 이수인의 별, 이병희 작사 음악이죠. 오늘은 노래 말고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어차피 이 가사가 자동 지원될 겁니다.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7240번. 이 고요한 밤에 강혜정님의 소프라노 음성이 들린다면 심쿵할 것 같아요. 적어주셨는데 심쿵하셨나요? 심흥문 씨 정혜련 곡 별을 캐는 밤 보내드렸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이수인의 별을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오늘은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차이콥스키 음악 두 곡을 보내드릴 텐데요. 메디테이션 그리고 로망스입니다. 먼저 메디테이션 작품 72의 5, 다비드 게링가스의 첼로, 블라디미르 페도세이프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1868년 차이콥스키가 깊이 사랑해서 결혼까지 생각했던 이탈리아계 오페라 가수 데즈레 아르토에게 헌정한 피아노 소품인데요. 뭐 많은 예술가들의 사랑이 그렇다.

다른 남성과 이분이 결혼하면서 비극으로 끝난, 그러나 그녀에게 헌정했던 음악, 로망스 F단추 작품 5였습니다. 핀란드 출신의 트럼펫 연주자 요우코 하루얀네의 트럼펫, 카리 한니넨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려드린 차이콥스키가 사망한 해죠, 1893년에 작곡한 메디테이션 작품 72회 5, 다비드 게링가스의 첼로, 블라디미르 페도세프가 주의하는 모스크바 방송 교향악단이었습니다. 이어진 곡 코른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 중에서 2악장 로망스 안단테입니다. 니콜라 베네디티의 바이올린, 키를 카라비치가 지휘하는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코른골트가 영화 음악을 담당하기도 했었는데요. 1937년 영화 Another Dawn, 또 다른 여명 뭐 이런 제목을 가진 이 곡의 테마를 고전적인 협주곡 형식으로 재가공한 음악,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 중에서 2악장 로망스 안단테였습니다. 니콜라 베네디티의 바이올린, 키릴 카라비치가 주의하는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피아니스트 안드레이 가브릴로프가 연주하는 슈베르트의 즉흥곡 2번 A플랫 장조 도이치 번호 935입니다.

저희 당신의 방과 음악 로고로도 사용되는 음악 슈베르트의 즉흥곡 2번 A플랫 장조도 20번호 935 안드레이 가블로프의 피아노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전경철 작가의 안녕 피터팬 한 페이지입니다.

안녕 피터팬 책 표지 제목 아래엔 중증 자폐인 아들을 두고 떠나는 시한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란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엔 세상 누구라도 어디라도 제발 내 아들을 부탁합니다. 아버지는 떠날 준비를 하고 아들은 아직 날지 못한다는 애타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책 표지엔 그 아버지 전경철 작가가 당신보다 큰 성인 자폐 아들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는 27년 동안 홀로 중증 자폐 스펙트럼의 장애인 아들을 돌봤습니다. 두 살 정도의 발달 연령을 가진 아직 아빠란 단어도 발음하지 못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다 본인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인 건강보다 홀로 남겨질 아들이 걱정돼서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돌아온 대답은 입소불가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매일 피눈물이 흐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기적적으로 충청북도에 위치한 한 발달장애인 자립시설에서 아들을 받아줬습니다. 한숨 돌린 아버지는 본인 아들만이 아니라 갈 곳 없는 성인중증 자폐인들을 위한 거주 돌봄 공동체를 직접 세우기로 합니다. 재단 이름은 몸은 성장해도 마음의 세계는 영원히 자라지 않는 소설 주인공 피터팬에서 가져온 피터팬 네버랜드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재단의 정식 발족을 코앞에 둔 지난 9월 5일 그 아버지 전경철 작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단 창립식과 활동이며 아들의 공동체 적응과 자립생활을 좀 더 오래 지켜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이별입니다. 삼가 애도의 마음을 보내면서 그리고 아들이 어느 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아버지가 그토록 소원했던 아빠란 단어를 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전경철 작가의 책 안녕 피터팬의 한 페이지를 옮겨봅니다. 제가 섣불리 원망했던 세상은 놀랍게 따뜻했습니다. 수많은 왕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셨고 제 피터팬은 네버랜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날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피터팬이 살아갈 세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피터팬의 네버랜드를 마을마다 지어 더불어 사는 세상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허락받은 생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여정입니다.

사회의 기본적인 시스템만으로도 보호를 받고 인간적인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는 과연 언제 이룩되는 것일까요?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중증 자폐인 아들을 두고 떠나는 시한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담긴 고 전경철 작가의 책 안녕 피터팬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이제 떠나신 지 열흘 정도 조금 더 지났네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함께 하신 음악 김창원의 안녕, 싱어송라이터 겸 배우 김프롬의 노래였고요. 이어지는 곡은 마이 선입니다. 마사치쿠 시노자키의 바이올린, 이사오 사사키의 피아노, 노부오 야기의 하모니카 연주입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가을 장성남 오래 살았다. 성벽 담쟁이 넝쿨 색이 변했다. 오랜 면벽으로 이제 색을 알았다는 걸까. 기사식당 골목을 올라오며 가난한 사람이 등꽃을 가꾸는 걸 보았다. 그게 전등일이라. 내 가꾸는 공작 단풍 사이로 오는 포레 파반느.

장성남의 가을에 이어서 함께 하신 음악 가브리엘 포레의 파반느였습니다. 스티브 어큐아가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께 가을시 게릴라 낭독 약속을 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저는 좋았는데요. 여러분도 분명히 좋으셨을 겁니다. 네, 아무튼 이 가을 가기 전에 또 좋은 시들 준비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싶은 시 낭송이 있으면 남겨주십시오. 물론 남기신다고 제가 뭐 다 들려드린 건 아닙니다. 제가 엄선해서 여러분께 음악과 함께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추 작품 10일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니콜라이 데미덴코의 피아노, 하인리히 슈피프가 주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A장추 쾌열번호 488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였습니다. 메나임 프레슬러가 93세였던 2017년 녹음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의 피아노 연주. 킴보 이씨가 지휘하는 독일 마크 데브루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려드린 음악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추의 1악장, 니콜라이 데미덴코의 피아노, 하인리히 슈프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번에는 또마의 오페라 민용 중에서 그대는 아는가 남쪽 나라를, 솔 가베타의 첼로, 샤를 올리비에리 먼로가 지휘하는 프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레이널드완의 아 클로리스, 클로리스에게 알베르트 마요의 오보, 마티아스 미니우스가 주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인 더 필스 연주였고요. 전에 들으신 곡 도마의 오페라 민용 중에서 주인공 민용이 자신의 고향 이탈리아를 그리며 부르는 음악 그대는 아는가 남쪽 나라를 솔 가베타의 첼로 셰를 올리비에르 몬로가 지휘하는 프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 풀벌레 소리가 집에서 나는 것인지 아니면 음반에서 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 미주리 출신의 팻 메슨이와 또 베이시스트 찰리 헤이든이 함께 만든 97년 앨범이죠. 비욘드 미주리 스카이 중에서 스피리추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바비 빈튼이 1964년도에 발표해서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팝발라드 곡 미스터 롤리를 하지메 미조구치의 첼로 연주로 남겨드리면서 당신의 밤과 음악 목요일 밤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내일 또 편안하고 좋은 음악들 가지고 여러분 곁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독일에서 9월은 이런 얼굴로 옵니다. 여름은 장미 곁에 오래 머물러 지친 눈을 천천히 감는다. 헤르만 헤세의 9월에 나오는 구절이죠. 프랑스의 9월에는 파리의 거리까지 산들바람이 스며듭니다. 가을바람 만세. 폴 베를랜드의 9월에 나오죠. 이탈리아의 9월에는 목동들이 길을 나섭니다. 9월이여 가자 떠날 때다. 가브리엘레 난눈치오의 목동들에 나옵니다. 러시아의 9월에는 한 해가 조금 일찍 저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한 해의 저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예프게니 바라틴스키의 가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같은 9월인데도 나라마다 참 다른 얼굴로 찾아오죠. 여름이 눈을 감은 9월, 가을바람이 찾아오는 9월, 길을 떠나는 9월, 그리고 한 해의 저녁이 시작되는 9월. 비단 나라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9월은 저마다 다른 얼굴로 찾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네요. 오늘 9월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아마도 그 표정은 지금 거울에 비친 내 표정일 것 같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프랑스 샹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샹송 가수죠. 바바하의 세땅북, 겔졸리당, 9월, 이토록 멋진 계절. 여름의 끝이 이렇게 아름다웠던 적은 없었죠. 하지만 우린 서로를 떠나야 하죠. 작별 인사를 하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날인가. 꽃들은 이미 9월의 색깔을 품고 있죠. 고통스러워하기엔 아름다운 날들. 올해의 포도나무도 좋은 포도를 맺게 되고 제비와 함께 당신은 내게 다시 돌아올 테니까 내 사랑. 역시 프랑스 가수입니다. 카멜리아 조르다나의 음성이었고요. 알렉산드르 따로의 피아노 연주로 목요일 첫 곡 함께했습니다. 공숙경님께서 얼핏 까를라 부르니인 줄요 하셨는데 약간 그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요. 근데 조금 더 이 카멜리아 조르다나의 음성이 가을에 어울린다고 할까요? 약간 허스키함이 더 짙게 배어있네요. 우리 노나의 가족 여러분에게 9월은 어떤 얼굴일까요? 노날의 9월은 이런 가을 노래를 들을 때 지어지는 여러분의 표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박봉용님, 휴무인 날. 아이고 참 더 좋으시겠는데요. 바람 솔솔 가을날 오후라고. 고궁에서 듣는 노날입니다. 아, 진짜 이 첫 곡 좋으셨겠는데요. 김은희님, 한국의 9월은 풍요로운 추석이 들어있는 날이죠. 마음 풍성해지는 9월을 느껴보자고 하셨어요. 전상수님, 근데 낮에는 자꾸 여름이 눈을 떠요. 여름아, 이제 눈을 좀 감아다오. 캐리어 아저씨도 이제 쉬어야지. 그러게요. 헤르만 헤세의 9월에 나오는 그 구절을 좀 여름이 닮아야 될 텐데, 그죠? 지친 눈을 좀 천천히 감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가을 노래 좀 더 이어드릴게요. 로베르트 슈만의 세계 2성부 노래 중에서 두 번째 곡, 헤르스틀릿, 가을의 노래입니다. 숲속의 새들이 노래를 멈추고 이 덧없는 인생, 사랑이 떠나간 쓸쓸한 가을의 전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테너 페터 슈라이어, 바리톤에는 디트리 피셔 디스카오, 크리스토프 애쉔바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호세기 낭만주의 시대 독일 리트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너무 가을이라고 분위기 잡는 것 같아서 조금 활기찬 노래 이어드렸어요. 펠릭스 맨델스존의 야크틀리트, 사냥의 노래 작품 번호 59-6이었습니다. 아이엔 도르프 씨의 곡을 붙였는데요.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황금빛 해

정하시겠습니다. 옴브라 마이프, 그리운 나무 그늘이여. 이토록 소중하고 사랑스러우며 감미로운 그늘은 없었네. 카운트 테너 발레르 사바도스, 크리스티나 플루아르가 이끄는 라르페지아타의 연주입니다.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중에서 페르시아 왕 세르세가 부르는 그리운 나무 그늘이요 였습니다. 아,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라르페지아타의 그 째잔 스푼 섞인 편곡을 항상 정말 믿거라 하면서 좋아하는데 이 곡도 어김없이 그들의 색깔이 입혀졌네요. 카운트 테너 발레르 사바도스가 불렀고요. 크리스티나 플루아르가 이끄는 라르페지아타의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사실 이게 페르시아 남극의 더위를 뭔가 쫓아내는 고마운 나무 그늘에 관한 노래잖아요. 라르페지아타가 연주하니까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박희정님께서 가을 특집 선곡표네요. 가을 하셨고요. 일찍 걷기 운동하신다는 정경화님. 서민재님도 밖에 계시군요. 자전거 타며 신나게 운동도 하고 노날 음악도 들으며 일석이조입니다. 낙엽 잎을 보면 가을이 왔구나 실감이 나네요. 4209 쓰시는 분께서는 아주 멋진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 저녁과 밤의 어떤 중간 경계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때 딱 그 눈썹달이 떠있는 사진인데 이 달이 보름달로 가득 차면 추석이 되겠죠? 계절과 음악, 그 낭만의 9월 속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사진만큼이나 멋진 사연 주셨네요. 최석근님, 둘 중 한 가지 선택하세요. 첫 번째, 추석 연휴 내내 보이는 라디오. 아이고야. 두 번째, 타 프로그램이 흉내낼 수 없는 노날의 추석 특선. 2번입니다. 정말 정말 특별한 추석 특집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국적인 정취가 느껴지는 음악이었죠. 탱고 투 에보라. 에보라의 탱고. 에보라는 이 포르투갈의 아름다운 굉장히 역사가 깊은 도시입니다.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 로리나 맥케니스의 음성이었는데요. 그녀는 오래된 풍경과 도시에서 영감을 자주 얻는다고 하네요. 신비로운 그녀의 목소리가 더해져서 더 매력적인 노래로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아티스트예요. 목소리에 뭔가 몽환적인 매력이 있잖아요. 우리 이 노날의 성격하고는 조금 안 맞는 노래긴 한데 머멀스 댄스라는 곡이 있어요.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그녀의 매력이 아주 10분 발휘된 작품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 곡 들으시고 아까 누구셨더라? 제가 사연을 뽑아놓질 않았네요. 이 영화 그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나왔던 영화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 분들 많으시죠? 미스터 앤 미시즈 스미스였던가요? 이번에는 19세기 러시아 작곡가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옙게니 오네긴 중에서 렌스키와 약혼녀 올가의 이중창 감상하시겠습니다. 야 르블류바스 당신을 사랑합니다. 소프라노 올가 보로디나 테너에는 닐 슈코프 셰몬 비츠코프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대편의 러시아 오페라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단막 오페라입니다. 알레코 중에서 알레코의 까바티나였습니다. 문명을 떠나 집시무리와 함께 생활하는 러시아인 알레코, 그의 아내 젠피라를 둘러싼 비극적인 사랑과 질투를 담은 작품인데요. 이 아리아는 아내의 변심을 눈치채고는 홀로 밤을 지새우면서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슬픈 노래입니다. 결국 오페라의 결말은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바리톤 길병민의 음성, 김덕기가 지휘하는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이 라흐마니노프의 선배격인 페트르 차이콥스키 오페라였습니다. 옙게니 오네긴 중에서 렌스키와 약혼녀 올가가 함께 부르는 사랑의 노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올가 보로디나, 소프라노, 그리고 테너 닐 슈코프가 함께 불렀고요. 세면 비치코프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노르웨이 작곡가입니다. 올라 야일로, 합창곡 전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역시 합창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비 카리타스, 사랑이 있는 곳에. 중세 그레고리오 성가의 선율에서 영감을 받아 재해석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영국 아카펠라 그룹 부체스 에잇, 올라 야일로가 직접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올라 야일로의 사랑이 있는 곳에 보체스 에잇의 하모니였고요. 올라 야일로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아까 영화 미스터 앤 미시즈 스미스 얘기해 주신 분 6924 쓰시는 애청자셨네요. 뒤늦게 밝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17세기 초 피렌체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변화. 노래하는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여러 성부가 정교하게 얽히는 다성음악과 나란히 한 사람의 목소리가 시의 말과 감정을 보다 직접적으로 전하는 새로운 노래가 등장했는데요.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가수이자 작곡가, 바로 줄리오 카치니였습니다. 그는 음악이 말의 억양과 호흡 또 감정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1602년 자신의 노래집에 아예 새로운 음악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아마릴리, 나의 아름다운 이어. 이 곡이 바로 이 노래집에 실린 새로운 음악 가운데 하나죠. 1614년에는 두 번째 노래집에 나옵니다. 새로운 음악과 새로운 작곡 방식. 제목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운 작곡 방식까지 내세웠는데요. 그 안에 실린 노래가 아마릴리, 나의 아름다운 이어와 함께 지금도 불리고 있는 오 행복한 날이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릴리, 나의 아름다운 이어는 1602년의 새로운 음악, 오 행복한 날이여는 1614년의 새로운 음악인 셈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400년이 넘은 고전이지만 당시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진 말 그대로 새로운 음악이었던 건데요. 그렇다면 카츠니가 이 노래에서 말한 행복한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 그의 노래로 엿본 17세기 초 피렌체 사람들에게 행복한 날이란 바로 기다리던 사람이 돌아온 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자 꺼져가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세상도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노래는 이렇게 시작하죠. 오, 얼마나 행복한 날인가, 얼마나 기쁜 귀환인가. 꺼져가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얼마나 큰 달콤함을 느끼는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은 태양보다 밝게 빛나고 빛나는 별이 돌아오고 태양이 돌아오고 바람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사람이 돌아왔다고 노래하는데요. 한 사람이 돌아왔을 뿐인데 그 사람과 함께 세상의 빛까지 돌아온 것 같은 순간. 400여 년 전 카츠니가 노래한 행복한 날은 그런 날이었나 봅니다. 기다리던 사람이 돌아와 꺼져가던 마음에 다시 빛이 켜지는 날. 줄리오 카치니의 오 행복한 날이여, 오케 펠리체 조르노입니다.

별이 돌아오고 태양이 돌아오고 바람이 돌아오고 그 모든 것과 함께 날 다시 살아나게 하는 사람이 돌아온 날. 오 행복한 날이요. 줄리오 카치니의 작품 감상하셨습니다. 소프라노 마리아 바요의 음성이었습니다. 목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또 다른 이 줄리오 카치니의 새로운 음악으로 마무리해볼까요? 클래식 천일야화에서 언급했던 아마릴리 미아벨라, 아마릴리 나의 아름다운 여인이요. 이 초기 바로크 시대 마드리갈입니다. 아마릴리에게 나의 사랑을 믿어달라고 애원하는 가사의 곡입니다. 테너 찰스 크레이그의 음성으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한 작가의 이름이 하나의 신드롬이 되거나 문화현상이 되고 어느 지역이나 감성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차에 적신 마들렌 향기처럼 무의식적 기억이 불러오는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프루스트적 순간도 있고 이탈리아 작가 칼비노의 이름을 따서 삶의 무거움을 이겨내는 경쾌한 사유를 의미하는 칼비노적 가벼움이라는 말도 있죠. 핀란드에는 작가 토베 얀손의 이름을 딴 문화적 감성이 있습니다. 토베 얀손이 오랜 시간 여름을 보냈던 핀란드의 작은 섬 클로브하룬에는 전기와 수도도 없는 소박한 오두막이 있는데 그곳에서 토베 얀손은 가장 충만한 안식을 누렸다고 하죠. 그래서 토베라는 이름은 작은 오두막이나 소박한 찻잔에서 찾아내는 나만의 소박한 안식과 동의어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번잡함에서 벗어나 내 마음을 올려 내려놓을 곳 하나쯤 만들고 싶은 가을이 조금씩 익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9월 17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그리고 두 번째 곡 동화라는 제목을 가진 두 곡이었죠. 먼저 크리스 글라스필드의 기타 연주 Fairy Tale이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Secret Garden 연주 듀오죠. Secret Garden의 Fairy Tale 전해드렸습니다. 박위정 씨, 핀란드 북유럽 나라들의 동화 같은 풍광들이 떠오릅니다. 그리운 곳, 세상은 넓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인생은 요란하고 오늘도 새 음으로 음악 치유 받아요 하셨고요. 4209번 쓰시는 분, 나의 조용하고 느린 기질을 때로는 비난과 질타로 상처받았던 적도 있었는데요. 저는 저만이 가진 흐름을 사랑하고 그런 제 자신이 좋기도 합니다. 새 음은 그런 제가 쉴 수 있는 따뜻한 둥지 같아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저희가 드려야 할 인사를 해주셨어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내일 금요일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5943번 쓰시는 분 문자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처음 문자 보냅니다 하셨네요. 늘 저의 포근한 저녁을 이끌어주는 새음이 있어 참 많이 행복합니다. 설레는 일이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누군가 그리울 때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음악으로 기뻐하고 위로받을 수 있어 감사해요 하시면서 제 감성을 소환시켜줄 이 노래 부탁합니다 하셨네요. 샹송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원래는 미국 출신의 프랑스의 샹송 가수죠. 아버지는 영화 감독이어서 페드라라는 그 유명한 감독으로 또 유명한 아버지 감독이 있습니다. 이름이 조 다센. 가수가 노래하는 레샹젤리제. 파리에 있는 큰 도로 이름이죠. 네. 이 곡 원래는 영국의 밴드 제이슨 크레스트가 워털루 로드라는 제목으로 불렀던 곡인데 프랑스어 버전입니다. 레샹젤리제 들어보시죠.

귀에 익은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깨세라였어요. 스페인어 제목은 깨세라죠.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 어떻게 될까라고 고향을 떠나는 청년의 노래인데요. 이 곡 원래 산레모 가요제에서 리키에 뽀베리라는 혼성 사중창단, 이 이탈리아의 혼성 사중창단, 그리고 호세 페니시아노, 이 두 가수가 그 당시에는 같은 노래를 두 팀이 또는 두 가수가 불러서 그 노래에게 상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렇게 두 팀이 이 노래를 불러서 2위를 1971년에 했던 곡입니다. 그런데 방금 들으신 이 버전이 참 특별한 게요. 이 모두, 그 멤버들 모두가 70대의 나이가 돼서 다시 불렀습니다. 물론 원래 원곡들은 다 따로따로 호세 펠리시아노의 버전, 그리고 리키의 뽀베리의 버전 따로따로 있었는데 가요제에서도 따로따로 불렀었고요. 이 버전에서는 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죠. 호세 펠리시아노의 목소리도 들렸었죠. 이 리키의 뽀베리의 멤버 가운데 남성 멤버 한 명이 지난 2022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기 바로 전에 녹음했던 깨사라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스페인의 모세다데스가 노래한 에레스투, 세상의 모든 음악의 단골 레퍼토리죠.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조다생의 샹송 레 샹젤리제 들으셨습니다. 언제 들어도 신나는 오 샹젤리제, 다음 달 초에 갑니다. 2115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고요. 1261번 쓰시는 분, 30년 전에 갔던 샹젤리제 거리를 걸으며 이 노래 흥얼거렸는데 같이 여행했던 낯선 친구들이 생각나네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스테이 심플 538님께서 처음 들어보는 채널인데 참 좋네요. 라이브는 언제 하나요? 매일 이 시간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이고요. 원래는 KBS 클래식 FM의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라디오로 듣는 게 사실은 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고, 네,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이 되는 방송이고, 보이는 라디오는 보너스라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는 보이는 라디오가 보너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네, 보이는 라디오는 그 주마다 하는 요일이 살짝씩 다르긴 합니다. 네, 근데 뭐 거의 매일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장영재 씨, 큰 사고를 이겨내고 지금 아내랑 4,500km 코리아 둘레길을 돌고 있어요. 동해안 한적한 길 위에서 파도 소리와 함께 오늘의 어두움을 맞이하며 새 음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함께 걸으시는 그 시간이 참 소중하시겠어요. 네, 문자 사연 고맙습니다. 1119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 이어드리죠. 다음 주가 추석인데 달이 너무 날씬해서 걱정됐어요 하셨네요. 달이 그렇게 금방 살찔까요? 당연히 그럴 텐데 괜한 걱정을 합니다 하시면서 베토벤의 월광을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네, 베토벤의 월광을 오늘은 특별한 연주로 전해드리죠. 구스타보 몬테사노의 플라멩코 기타, 칼로스 고메스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이 트랙의 제목은 Moonlight Rumba입니다.

두 곡의 달빛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프랭키와 쟈니, 알파치노와 미셸 파이퍼즈 연애 영화에서 영화 속에서 라디오 DJ가 들려주는 곡으로 흘렀던 연주였습니다. OST에서 DBC의 클레어 드 룬이었어요. 마빈 햄리시, 영화 음악가 마빈 햄리시가 편곡했고요. 랄프 그리어슨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작품 번호 27-2 월광 가운데 1악장을 플라멩코 기타와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구스타보 몬테사노의 기타, 카를로스 고메스가 지휘한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 문라이트 룸바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시골 영웅, 영국 영화입니다. 원제가 로컬 히어로죠. OST에서 마크 노플러의 오리지널 스코어 전해드리죠. Wild Theme입니다.

잉글랜드 북동부 요크셔 해안에 스카보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래로 이곳의 이름을 먼저 알았지만 스카보로는 사실 휴양지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아름다운 해변과 두 개의 만, 오래된 성을 품은 이곳에서 1626년에 광천수가 발견돼서 영국 최초의 해변 휴양지가 됐다고 합니다. 올해는 이 400년 역사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죠. 아트 갤러리 기획전도 있고 지역 예술가들이 해변과 마을을 잇는 비치 체어 트레일을 만들어 방문객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스카보로는 아름다운 노래로 기억되고 중세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장터, 스카보로 페어로 기억되죠. 스카보로 페어는 해마다 8월 말부터 45일 동안 열렸는데 이 거대한 시장을 따라 음유시인들이 모여들고 예술가들이 무대를 펼쳤다고 합니다. 당연히 오랜 세월 이어진 노래들도 장터를 배경으로 퍼져나갔겠죠. 스카보로 페어도 그런 곡 중에 하나였습니다. 배경은 장터지만 이 노래는 청춘의 노래였고 사랑 노래였죠.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며 서로의 사랑을 시험하는 연인들의 이야기. 바느질 자국 없는 삼베 셔츠를 만들어 달라거나 바닷물과 백사장 사이에 한 에이커의 땅을 찾아달라는 요구들. 그 아득한 말들 사이로 파슬리, 세이지, 로즈마리, 앤 타임이 반복됩니다. 중세의 이 네 가지 허브는 단순한 향신료는 아니었다고

하지요. 파슬리는 쓴맛을 감싸는 위로를 주는 허브, 세이지는 시련을 견디는 힘과 지혜를, 로즈마리는 변치 않는 기억과 사랑을, 타임은 시련에 맞서는 용기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청춘이 반복해서 부르는 이 허브의 이름들은 마치 사랑이 남긴 상처를 치유할 처방전 같기도 하죠. 이 곡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사랑받는 곡으로 남은 건 널리 알려진 것처럼 폴 사이먼과 아트 가펑클 덕분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사람이 더 있는데, 한 사람은 영국의 포크 뮤지션이자 전통 민요를 수집하고 알렸던 이완 맥콜이고, 다른 한 사람은 마틴 캐시죠. 이완 맥콜이 체보한 버전을 마틴 캐시가 이어받았고, 그가 이 곡을 폴 사이먼에게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스카보로 페어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스카버로 페어의 원래 제목은 스카버로 페어 칸티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저 영국의 오래된 민요를 다시 부른 것이 아니라 스카버로 페어의 자신들이 만든 반전 메시지를 담은 노래 칸티클을 겹쳐 놓았죠. 두 곡이 겹치면서 이 곡의 정체성은 좀 더 확실해졌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은 연인, 시대의 흐름에 휩쓸린 젊음의 고뇌를 담은 방황하는 청춘 노래라는 것이 선명해졌죠. 중세의 시장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보내는 노래가 20세기 중후반의 반전, 평화의 메시지까지도 품게 되었습니다. 이 곡이 영화 졸업에 흐르면서 폭발적으로 사랑받게 된 건 그 옛날부터 현대까지 방황하는 청춘, 상실의 고통을 통과하는 청춘의 노래였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사이먼 앤 가펑클이 17세기 잉글랜드 민요를 새롭게 노래한 스카버로 페어 칸티클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헬 622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전해드립니다. 알프레드 프린츠의 클라리넷, 칼 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몇 주 전에 완성한 곡이죠.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괴헬 622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전해드렸습니다. 알프레드 프린츠의 클라리넷, 칼 뱀이 지휘한 빈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7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입니다.

이 시간에 이 곡 들으면 참 울컥하게 되죠. 집으로 Way Home이었습니다. 박근살롱의 곡이었습니다. 아, 준리라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가수의 목소리였어요. 재즈 드러머인 박근혁의 프로젝트 그룹 박근살롱의 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9349번 쓰시는 분, 이 곡 들으시면서 힘든 며칠 보내고 있는 저에게 위로가 되는 박근살롱 Way Home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네요. 7570번 쓰시는 분 문자로 정하신 곡 이어드리죠. 출산한 지 5개월을 보내고 있는 동생에게 아이와 함께 들으라고 추천해 줬어요. 잘 듣고 있지? 지금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야. 항상 감사해야 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행복할 거야. 조카 도원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악입니다. 하시면서 영화 러블레터의 곡을 청하셨네요. 며칠 전에도 다른 곡 신청곡으로 띄워드렸는데 오늘은 His Smile입니다. 레메디오스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비터스위트 심포니였습니다. 영국의 록밴드 더 버브의 히트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마티우 프리만의 지휘였습니다. 그 전에는 이와이 슌지 감독의 1995년 영화 러브레터 OST에서 His Smile이라는 트랙을 전해드렸어요. 레메디어스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요즘 저녁에 실시간으로 노을 사진 찍어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셔요. 아, 이런 풍경과 이런 곡이 어우러지는 저녁이라니요 하시면서 7743번 쓰시는 분 멋진 노을 사진 보내주셔서 보이는 라디오에도 띄워놓았습니다. 1151번 쓰시는 분 쾌적함이 한층 더 꺼지는 가을 초저녁입니다. 지난 주말에 늦둥이 아들 결혼식으로 바빴지만 이젠 제대로 황혼의 나이를 느긋하게 보낼 수 있다는 안도감으로 더욱 여유롭게 느껴지는 저녁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의 월드뮤직을 전해드리죠. 먼저 핑크마티니의 버전인데요. 아마도 미오, 이탈리아어로 내 사랑이라는 의미인데요. 원래 리타 헤이워드 주연의 영화 길다에서 리타 헤이워드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영화 속에서 그녀가 부르는 노래로 나오는 곡 아마도 미오, 핑크마티니의 버전으로 먼저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디르라는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의 북부 지역에 카빌리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북아프리카의 원주민 베르베르족 출신의 가수입니다. 프랑스에서 활동했어요. 노래 제목은 아바바 이누바였어요. 오 나의 아버지라는 여성 가수 밀라와 함께 노래한 듀엣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원주민 베르베르족의 문화와 언어를 많이 알리는 데 노력했던 가수 이디르, 부드러운 목소리의 소유자였죠. 그 전에 두 번째 들으신 가수 수아드 마시 역시 알제리 출신의 베르베르족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역시 프랑스로 건너가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아드 마시의 노래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기린따. 오직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알제리에서 사용하는 아랍어로 노래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핑크 마티니의 아마도 미오 였습니다. 이번에는 신청곡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리죠. 먼저 리브라님 보이는 라디오로 유튜브로 청하신 곡인데요. 이승에서의 소풍을 마친 친구 아버님이 계십니다. 그 친구가 늘 아버님 보낼 날을 걱정하며 들었던 노래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면서 기차는 8시에 떠난 애를 네, 신청하셨고요. 그리고 이희재 씨 새음이기에 신청할 수 있는 곡 영화 안개 속의 풍경의 테마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리죠. 모두 그리스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먼저 미키스 데오도라키스의 곡 또 트레노 페브기스 디 속도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가 노래하고요. 이어서 테오 안겔로플로스 감독의 그리스 영화 안개 속의 풍경의 아다지오 이 곡 엘레니 카라인드루의 오리지널 스코어 전해드립니다.

영화 안개 속의 풍경 가운데 아다지오를 전해드렸습니다. 엘레니 카라인드루의 곡이었고요. 반겔리스 크리스토풀로스의 오보에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는 미키스 데오드라키스의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였고요. 7686번 쓰시는 분, 저 임신했을 때 태교로 들려주던 라디오에 남편이 더 빠져서 아기가 6개월 된 지금도 매일 퇴근할 때 들으면 힘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회사 생활 힘들어하는데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하셨네요. 네, 음악으로 힘을 좀 얻으셔서 가족과 함께 또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벤자민 고데르의 쇼슬랭의 자장가를 빈 크로스비가 노래합니다. 야샤 하이페츠의 바이올린 그리고 빅터 영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하는데요. 제목이 럴러바이입니다.

전쟁 지역을 다룬 다큐멘터리에는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어린이들의 인터뷰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속 어린이들은 지역을 막론하고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죠. 학교에 가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어요. 일상을 빼앗기고 가족을 잃거나 헤어지고 집을 잃은 아이들이 가장 되찾고 싶은 것이 학교와 공부라는 사실이 가슴 아픕니다. 학교가 단지 지식을 배우고 좋은 성적을 얻고 더 많은 걸 갖는 방법을 깨우치는 곳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죠.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어린이들의 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교육자 아스파우 예미루는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자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커다란 떡갈나무 아래가 교실이었고 이렇게 시작된 배움터는 무려 12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가르친 학교로 이어졌다고 하네요. 떡갈나무 아래에서 시작된 공부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학생들이 정말 가고 싶은 학교가 되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호주의 오지에는 School of the Air라는 원격 교육 체계가 있습니다. 학교와 아주 멀리 떨어져 사는 아이들을 위해 라디오로 수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온라인 기술을 통해 교사와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죠. 방글라데시에는 홍수로 마을이 잠기는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배를 교실로 활용하는 수상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물이 길을 막아도 교육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움직이는 학교라고 하네요. 떡갈나무 학교, 움직이는 수상학교, 찾아가는 배움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학교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공부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는 일만은 아닐 겁니다. 진짜 공부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속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던 이유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소망했던 건 단지 교실에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다시 친구를 만나고 책을 펼치고 자신에게도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학교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미래를 상상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학교였죠. 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이브 디데이의 곡 Pour les enfants du monde entier, 온 세상의 아이들을 위해 디디 브리지워터와의 듀엣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저 울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그들을 위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원한과 잔혹함을 영원히 가라앉히기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위킹그로 올라프손의 피아노 연주로 모차르트의 라우다테 도미눔 전해드립니다.

모차르트의 라우다테 도미눔, 비킹고로 올랍손의 피아노 연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조정현,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예주 명반 정만섭입니다. 명예주 명반 매주 목요일 중심 시간대에 집중 감상곡, 실내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5중주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44, 메나임 프레슬러의 피아노 에머슨 스트링 쿼텟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카일 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첼로 협주곡 A장조 보트켄 번호 172, 장기엔 깨라스의 첼로 리카르도 미라 씨가 주의하는 앙상블 레조난체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 명반 오늘 첫 곡도 슈만의 곡으로 시작합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A단조 작품 번호 105, 카롤린 비트만의 바이올린, 데네스 바루용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A단조 작품 번호 105, 카롤린 비트만의 바이올린, 데니아 슈파르용의 피아노 연주, 오늘 명연주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또 다른 질풍노도의 명작입니다. 첼로와 현과 바소 콘티노를 위한 협주곡 A장조 보트켓 번호 172, 장기엔 케라스의 첼로, 리카르도 미나시가 주연한 앙상블 레조난체 연주입니다.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첼로와 현과 바소 콘티노를 위한 협주곡 A장조 보트캠 번호 172 장기엔 케라스의 첼로 리카르도 미나 씨가 주의하는 앙상블 레조난체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슈만의 피아노 5중주 E플랫장조 작품 번호 44 준비했습니다. 이 슈만의 작품은 이런 편성의 곡으로 최초로 성공한 예라고 할 수 있죠. 그 후에 브람스, 프랑크, 드볼작 등의 걸작이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곡은 낭만주의로부터 근대의 피아노 5중주곡으로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더군다나 이 곡은 그야말로 고금의 피아노 5중주곡과 슈만의 실내악곡 가운데서도 가장 자주 연주돼서 널리 사랑받는 그런 작품이죠. 이건 슈만이 즐겨 사용하던 E플랫 장조로 쓰여져 있고 또 정성 들여 작곡되어 있으면서도 의외로 친근감이 있고 알기 쉽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통일성도 잘 이루어져 있고요. 대입법도 교묘하고 피아노 음악을 완전히 터득한 슈만의 모습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피아노적인 악상이 지배적인데요. 하지만 피아노를 중심적인 위치에 두었지만 다섯 개의 악기의 밸런스가 현저하게 흩어지는 경우는 조금도 없습니다. 낭만적인, 낭만주의적인 감정이 흘러넘치는 그런 구성도 명쾌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5중주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44, 멜라인 프레슬러의 피아노, 에머슨 스트링 쿼텟의 연주입니다.

슈만의 피아노 오중주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44와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아노 오중주 곡은 상당히 빈틈없는 설계에 쓰여진 것을 음악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동기적이고 주제적인 통일, 슈만의 고도의 작곡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또 놓쳐서는 안 되고요. 슈만의 낭만주의적인 시정이 그야말로 넘쳐 흐르고 있는 그런 명작입니다. 피아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전혀 어긋나지가 않는 그런 점도 주목할 만하고 대입법적인 작법도 선배 작곡가들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맨하임 프레슬러의 피아노 에머슨 스트링 쿼텟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후반부는 대곡 준비했습니다. 언제나 회자되는 명연이죠. 듣고 또 들어도 또 듣게 되는 그런 음원, 끊임없이 재발매되고 있고 고음질 CD로도 재발매되고 있고 LP로도 재발매되고 있는 그런 음원입니다.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루드비 판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조 작품 번호 92, 카롤스 클라이버가 주의하는 위너 필하모니카의 연주입니다.

유명한 지휘자 가운데 가장 음반이 없는 지휘자 카를로스 클라이버를 일컬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집에 냉장고가 비어야만 연주회를 여는 지휘자. 정말 특이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묻혀있지 좀 이상할 정도로 결벽증이 있었던 그런 지휘자인데요. 어쨌든 그가 만들어낸 몇 안 되는 음반만으로도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는 점, 음악은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휘자들이 클라이버를 흠모하면서 또 음악여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쇼 작품 번호 92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비너 필하모니카의 연주였습니다. 명인조명 음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풀벌레 소리 가득한 가을날 새벽, 오늘도 자연을 닮은 아름다운 우리 음악과 함께 시작해 보시죠. 김현성 작곡 가을길, 한충은의 대금, 노은아의 해금, 김현성의 하모니카와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가을에는 유난히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게 되죠. 푸르고 깊어진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에도 한결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강창욱 작곡 Sky of Autumn, 박미경의 해금과 강창욱의 기타,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로 방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만난 첫 곡, 김현성 작곡 가을길, 한중훈의 대금, 노나의 해금, 김현성의 하모니카와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통음악 청송곡을 보내드립니다. 청송 자진한잎이라고도 하는데요. 청송이란 음이 높다는 뜻이고, 자진한잎은 전통 성악곡 가곡을 의미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가곡에서 가사를 빼고 반주만 연주한 것이 청송곡인데요. 박진선의 대금으로 함께 하시죠.

대금 한 대가 들려주는 전통의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높고 맑은 음역에서 유려하게 펼쳐지는 선율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박진선의 대금 연주로 청송곡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반사설시주 귀또리 홍원기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가을밤 귀뚜라미 울음에 마음을 기대어 부르는 반사설시죠. 귀뚜리 홍원기의 목소리였습니다. 국악의 향기 이어서 시편으로 개량된 검은고 관현악곡을 보내드립니다. 전통 국악기 검은고는 줄이 원래 6개인데요. 들려드릴 곡은 시편으로 개량된 검은고 관현악곡으로 연주 시간은 17분이 넘습니다. 이재화 작곡, 시편 검은고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관음별곡, 김선효의 검은고와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6줄의 검은 고가 10줄로 늘어나면 음악의 빛깔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했는데요. 시편으로 개량된 검은 고의 넓어진 음역과 국악 관현악의 풍성한 울림을 함께 했습니다. 김선효의 검은 고, 서울시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이재화 작곡, 시편 검은 고와 국악 관현악을 위한 관음별곡 감상하셨습니다.

0: 우리 음악으로 물들이는 마음 한자리, 국악의 향기.
1: 마음이 머무는 자리,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음악은 인천 지역 어촌의 부녀자들이 불렀던 민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노래한 곡입니다. 바다의 고데니를 잠시 잊고 흥겹게 놀아본다는 느낌을 전통 자진머리 장단에 담아 재즈 트리오로 편곡했습니다. 2010년부터 활동한 창작소리 그룹 절대 가인의 노래 나나니 타령 함께 하시죠.

우리 미녀는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흥과 웃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가인의 노래로 나나니 타령 함께 하셨고요. 앞서 노래로 만난 나나니 타령의 흥을 이번에는 해금의 선율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나나니에서 출발하지만 목소리와는 또 다른 해금 특유의 섬세한 표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박한규 작곡 해금 나나니, 박수와 해금과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해금 나나니 박수와 해금 연주와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국악의 향기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어떤 순간은 지나고 나서야 더 오래 마음에 남는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음악들도 여러분의 하루 어딘가에 작은 기억으로 남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진 작곡 기억을 위한 순간. 김용선의 해금과 이상진, 전세한, 전지호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미완성 유작 후가의 기법, 바흐 작품 번호 1080 중에서 마지막 곡 콘트라푼크투스 14번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악보가 중간 239마디에서 뚝 끊겨 있어서 그 곡까지 연주되거나 저마다의 방식으로 완결지어 연주하는 곡인데요. 오늘 준비한 연주에선 피아니스트 다니엘 트리포노프가 바흐가 남긴 퍼즐들을 연구하여 자신만의 해석으로 마무리해 전해드립니다. 첫 곡 함께 감상하시죠.

금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바흐의 후가의 기법 바흐 작품 번호 1080 중에서 미완성으로 남은 마지막 곡 콘트라 풍크투스 14번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피아니스트 다니엘 트리포노프의 상상력과 해석이 들어간 연주로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20대 초반의 모차르트가 마나임에 머물던 시기에 발표한 포르테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네타 C장조 쾌일 번호 303번입니다. 당시 마나임 악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특유의 다이나믹한 강약 조절에 영향을 받은 작품인데요. 1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로 몰토, 아다지오 몰토, 2악장 템포 디 미뉴에토의 전악장입니다. 이자벨 파우스트의 바이올린, 알렉산더 멜리코프의 포르테피아노 연주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포르테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C장조 쾌일번호 303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이자벨 파우스트의 바이올린 연주, 알렉산더 멜리코프의 포르테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비발디의 오페라 일 주스티노 리용번호 717 가운데 내 사랑과 함께 보리라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다시 만나게 될 설레임과 애틋함을 노래하는 곡인데요. 메조소프라노 마리나 콤파라토가 노래하고요. 엘렌 커티스가 이끄는 일 콤프레소 바루코가 연주합니다.

메조소프라노 마리나 콤파라토의 음성으로 비발디 오페라 일 주스티노 리용번호 717 중에서 내 사랑과 함께 부리라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엘렌 커티스가 이끄는 일 콤프레소 바루크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헨델의 오르간 협주곡 B플랫 장조 작품 4A2 헨델 작품 번호 290 전악장입니다. 1악장 볼룬터리, 2악장 템포 오르디나리오의 스타카토, 아다지오의 피아노, 3악장 알레그로, 4악장 아

아다지오의 스타카토, 마지막 5악장 알레그로 마논 프레스토까지 오르가니스트 홀거 게린과 그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성십자가 교회 바르크 오케스트라가 함께 전해드립니다.

오르가니스트 홀거 게링의 연주로 헨델의 오르간 협주곡 B플랫 장조 작품 4A 헨델 작품 번호 290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함께한 연주단체는 드레스덴 성십자가교회 바로크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계속해서 조반니 페르골리지의 플룻 협주곡 G장조 전악장 만나보시죠. 스피리토소 아다지오 알레그로 스피리토소고요. 페터 루카스 그라프의 플룻 연주, 브루노 주란나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다 카메라 디 파도바의 델 베네토가 연주합니다.

조반니 페르골레즈의 플루트 협주곡 G장조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플루트 연주에는 페터 루카스 그라프였고요. 함께한 단체는 브루노 주란나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다 카메라 디 파도바의 델 베네토였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 끝곡 18세기 남미에서 연주됐던 음악 준비했습니다. 스페인 태생의 성직자로 페루로 건너가 트루이오의 주교로서 포교활동을 했던 발타사르 마르티네스 콤파뇽의 남미의 문화와 풍속을 담은 트루이오 코덱스라는 9권짜리 방대한 백과사전적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그 안에는 18세기 당시 남미의 거리와 축제에서 연주되던 음악도 20곡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춤을 위한 배 함께 들어보시죠. 앙상블 파라과이 바루코가 전해드립니다.

발타사르 마르티네스 꼼파뇽의 트루이오 코덱스에 들어있는 춤을 위한 배, 앙상블 파라구아의 바루코의 연주로 전해드린 오늘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예로부터 곡식과 과일이 풍성한 추석 명절처럼 생활이 늘 풍요롭길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요즘처럼 높고 푸른 하늘, 솔솔 부는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도 따스한 햇살, 최고의 날씨를 지나면서 9월만 같아라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이 가을날이 그리 오래가지 못해 지나갈 것을 알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마음껏 누려야겠습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걱정과 답답한 마음 실어 날려보내고 다시 살아갈 힘을 내봅니다. 프랑스의 시인 폴 발레리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펠릭스 멘델스존 연주회용 서곡 고요한 바다와 즐거운 항해 작품 번호 27번 크루트 마주오가 지휘하는 게반트 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FM과 함께 이번 주 이재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사상가 폴 발레리의 시 해변의 묘지의 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더라고요. 바람이 일어난다. 살아봐야겠다. 우리나라 남진우 시인은 이렇게 패러디하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아니,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래도 살아야겠다. 바람이 불어서 또 불지 않아서 다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참 좋은 가을날 아침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해서는 오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피아노 소나타 전악장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전악장 들으실 수 있습니다. 2부 코너 3분백과 이번 주에는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스키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걸작이 겪었던 초연의 어려움에 관한 얘기입니다.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9월의 주제는 음악가들의 끝새로 줄입니다. 마지막 작품, 마지막 연주, 마지막 녹음 찾아보겠습니다. 1부 끝에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끝에 한 줄 신청곡도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는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중에 몇 분께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 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많이 해주세요. 지금 듣고 계신 이 방송,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들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애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 라흐마니노프의 두 대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2번, 작품번호 17번 가운데 두 번째 곡 발스, 프레스토, 세 번째 곡 로망스, 안단티노, 세르게이 바바얀의 피아노 연주, 다니엘 트리푸노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라흐마니노프 두 대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2번, 작품 번호 17번 가운데 두 번째 곡, 발스, 프레스토, 세 번째 곡, 로망스, 안단티노, 세르게이 바바얀과 다니엘 트리프노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끝번호 0882번 쓰시는 분이네요. 안녕하세요. 임신할 때부터 들었던 클래식 FM 들은 지도 벌써 2년이 돼갑니다. 아이가 벌써 10개월이나 자랐어요. 감회가 새로워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덕분에 산후 우울증도 안 왔나 봐요. 아유, 다행입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보다 또 낳고 나서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모든 어머니들 화이팅입니다. 계속해서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9월에는 작곡가들이 곡을 마치며 오선지에 그리는 끝세로 줄처럼 마지막 녹음, 마지막 연주, 마지막 작품이 된 음악가들의 끝세로 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의 마지막 녹음 준비했어요. 많은 이들이 글렌 굴드의 마지막 녹음으로 1981년 봄에 재녹음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여가 흐른 1982년 9월 3일, 굴드는 뉴욕에 있는 RCA 스튜디오에서 진짜 마지막 녹음을 마쳤습니다. 음반에 담긴 곡은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10대 시절에 작곡한 5개의 피아노 소품 작품 번호 3번과 피아노 소나타 비단조 작품 번호 5번이었습니다. 슈트라우스가 전성기에 보여준 파격이나 혁신이 아니라 슈만이나 멘델스존을 연상시키는 정돈된 낭만과 질서가 깃든 초기 작품이었죠. 생전에 굴드는 이 곡들을 무척 아꼈다고 하는데요. 녹음을 마치고 3주 뒤인 9월 27일 굴드는 쓰러졌고 10월 4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편지가 된 이 음반 중에서 듣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피아노 소나타 작품 번호 5번의 전악장, 글렌 굴드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피아노 소나타 작품 번호 5번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3악장 스케르초 트리오 4악장 피날레 알레그레토 비포 전악장을 글렌 굴드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이달의 클래식 9월에는 음악가들의 끝세로 줄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의 마지막 독주 음반을 찾아왔습니다. 이어서 편식의 유혹 연주자편 매주 명곡 한 곡을 선정해 닷새간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를 비교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편 이번 주 제시곡은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입니다. 이렇게 곡목은 저희가 정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이 곡을 들으면서 나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었던 그 연주자의 이름 그 단체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국내외 연주자, 또 전설적인 연주자 모두 좋습니다. 신청곡이 선정된 분께는 롤케이크 선물로 드릴게요. 편식의 유혹 연주자편 이번 주 곡목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오늘의 연주자는 이분입니다.

자꾸모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음성과 마르코 아르밀리아토가 지휘하는 프라하 필하모니아 연주로 들었습니다. 오늘 편식의 유혹 연주자편 당첨자는 휴대전화 끝번호 8427 쓰시는 분입니다. 감사의 의미로 롤케이크 보내드릴게요. 편식의 유혹 연주자편 이번 주 제시곡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월요일엔 프레디 데 토마소, 화요일 플라시도 도밍고, 수요일 프랑코 코렐리, 목요일엔 루치아노 파바로티,

들으셨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다음 주는 또 어떤 곡과 어떤 연주자의 연주로 찾아올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 시각은 8시 3분입니다.

프랑스의 시인 폴 발레리가 노래했습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9월 18일 금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헨델 작품 번호 7번 가운데 울게 하소서, 소프라노 수지 르블랑의 음성과 아리온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습니다. 10월 2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에서 열리는 파보 예르비와 에스토니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총 10분 5상을 초대합니다. 이 공연에서는 에스토니아의 작곡가 에르키스 벤 튀르의 패션 일루전 비롯해서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과 시벨리우스 교향곡 5번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이 협연자로 무대에 서고 지휘자 파보 예르비가 에스토니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이끕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를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당첨자는 오늘 방송 끝난 뒤에 개별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항상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중에 몇 분께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어서 3분 대과 시간입니다. 이 명곡들이 초연의 어려움을 겪었다. 1878년 3월 차이콥스키는 휴식차 스위스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악보를 처음 접했는데 바이올린이 현란한 기교를 펼치는 작품을 보면서 처음으로 바이올린 협주곡에 도전하게 됐죠. 그리고 한 달 만에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곡의 초연을 맡길 연주자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당시 최고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레오폴드 아우어에게 부탁했지만 아우어는 곡이 지나치게 어렵고 연주하기 불편하다고 판단해 몇 년이나 초연을 미루고 악보를 서랍 속에 넣어뒀습니다. 차이콥스키는 이를 거절이라고 받아들였고 1881년 말 한스 리히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과 함께 새로운 독주자 바이올리니스트 아돌프 브로츠키의 연주로 이 곡을 마침내 초연할 수 있었습니다. 청중의 반응은 호, 불호 나뉘었습니다. 처음엔 불호가 더 많았습니다. 한슬리크라는 평론가는 귀에 악취를 풍기는 곡이라고 악평을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초연을 맡았던 브로츠키는 이 곡의 성공을 확신하며 유럽 여러 도시에서 이 곡을 연주했고 그렇게 이 곡을 좋아하는 청중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나중엔 앞서 초연을 거절했던 아우어조차도 이 곡을 즐겨 연주했다고 하죠. 이렇게 차이콥스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이자 걸작이 탄생했습니다. 재밌는 건 차이콥스키의 또 다른 명곡 피아노 협주곡 1번 역시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차이콥스키는 곡을 완성하자마자 모스크바 음악원장이던 피아니스트 니콜라이 루빈슈테인에게 보여주며 초연을 부탁했지만 돌아온 건 혹평과 함께 연주 불가능이란 답변이었죠. 피아노에 어울리지 않고 과하게 어렵다면서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 악보를 수정하면 초연을 맡아주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말해서 차이콥스키에게 큰 모욕감을 안겼습니다. 작곡가는 한 음도 바꿀 수 없다며 새로운 연주자를 찾아 나섰고 결국 미국 보스턴에서 독일의 거장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 한스 폰 빌로의 연주로 초연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다행히 이 곡에 대한 반응은 열광적이었고요. 그해 말 러시아에서 이 곡이 연주될 때 초연을 거절했던 루빈슈테인이 직접 지휘봉을 들고 무대에 올라 지휘했다고 하네요.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번호 35번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칸초네타 안단테,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비바치시모, 율리아 피셔의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야코프 크라이츠베르크가 지휘하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번호 35번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칸초네타 안단테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비바치시모 전악장을 율리아 피셔의 바이올린과 야코프 크라이츠베르그가 지휘하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끝번호 4086번 쓰시는 분 요가 선생님이 클래식 FM 추천해 주셔서 일하면서 듣는 중인데 너무 재밌고 음악도 좋네요. 러닝 하시면서도 많이 들으시던데 요가할 때도 들으시나요? 어떤가요? 좀 클래식 들으면서 하면 좀 더 유연해지려나요? 특히 동작이 더 잘 잡히는 그런 작곡가가 있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꼭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을 문자 샵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매일 이 시간에 함께 전해드립니다. 사연과 음악이 소개된 분들께는 커피를 두 잔씩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한 줄 신청곡에 뽑히신 분은 휴대전화 끝번호 0264번 쓰시는 분입니다. 간단하네요. 참 신청곡이 하나 있습니다. 슈베르트 방랑자 환상곡입니다. 혹시 편성에 지장이 없으면 부탁드립니다. 지장 없습니다. 당연히 틀어드려야죠. 바로 듣겠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 방랑자 환상곡 도이치번호 760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 푸오코 마논 트로포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 방랑자 환상곡 도시번호 760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 푸오코 마논 트로포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출발 FM과 함께 마칩니다. 끝곡으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3번 바흐 작품 번호 1006번 가운데 지그 줄리아노 카르미뇰라의 바이올린 연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지현, 이가현, 연출 현인철, 저는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프랑스 화가 오딜 르동은 생애 말년에 꽃 그림을 자주 그렸는데요. 그런 그의 작업실에는 언제나 꽃이 있었죠. 굳이 그림의 모델이 되는 꽃이 아니라 해도 르동이 그림을 그리다 눈을 돌리면 시선이 마주치는 곳에는 매일 다른 종류의 꽃들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꽃을 가져다 놓는 사람은 르동의 아내 까미유였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매일 그 자리에 새로운 꽃을 가져다 놓는 아내 덕분에 르동은 계속해서 창작의 영감을 얻을 수 있었죠. 헌신이란 사랑이란 어쩌면 상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아름다운 꽃 한 송이 놓아두는 이런 정성어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보는 아침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